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뜻하시는 것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몸만 지금 세상에 있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지금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어때요? 보니까는 여기서 33절에서 보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를 하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아이를 뵐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 천사 사가랴가 여러분들 공부했죠, 저번 주에. 사가랴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을 천사에게 표현하는 그 불신의 사가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서 사가랴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쓰여진 책,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옛날 이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스가랴는 보면은 이 천사가 이러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때 돼봐야 알지. 내가 지금 뭐 5년 지금도 잘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그 이슈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슈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스가랴 같은 마음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은 지금 쓰여진 것은 우리가 지금 읽는 사람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고 있나.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이 복음인데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지식으로 소위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소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그노시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리아는 물론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저는 남자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소위 얘기하는 나같이 천한 여자가 이 많은 여자 중에서 아까 제가 우리 차 타고 오신 성도님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많이 여자 지구에 여자가 몇 명입니까? 40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0억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결혼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40억의 남자가 있는데 필요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나님 저를 택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찬양을 하시죠. 저같이 이 한 죄인의 여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표현한 것이 의문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여자 중에 저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0: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온다는 건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650년 전에 분명히 저는 마리아는 이사야를 공부했던 사람. 천사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나같이 천한 여자를 선택해 주심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 이게 보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이 그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예수 이제 잉태를 하는 그 순간인데 거기서 보면 또 2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역에 들어갈 때 그 모습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제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는데 5월달, 6월달이면 혼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제 생각을 해보면서 혼인, 예수 그리스도 혼인에서 그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큰 이 지금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포도주가 나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믿음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게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참 이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여기서 똑같이 해서 보니까는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항아리가 여섯 항아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산하는 샘물 시간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채플힐 한인교회 박인환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apelhillchurch@gmail.com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산하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현대인들은 지갑 속에 적어도 몇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카드 가운데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바로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카드입니다. 앞부분에는 BBN 홈페이지가 실려 있고 뒷면에는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ITL 카드를 매년 수백만 장씩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잠깐 우리 어머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함께 감사 노래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어머님께 감사 박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저희들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우리 어머니 잠깐 서 계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들을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다 받으셨,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못 받으신 분 들어주시면은, 예, 나가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어머님께 감사 박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2부 예배에는 하나씩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 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고 또 주의 훈육과 또 교훈으로 양육하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성은 그리고 남수정 자매님 부부 그리고 또 김상진 형제 라다솔 자매 또 자녀죠 김은유 그리고 또 남문희 자매님 오기로 하셨는데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오늘 못 오기 시작했어서 내 아이를 오늘 환하시기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에 있는 환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임철순 선교사님, 가하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가나에 대한 선교 보고 및 도전을 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는지 저희를 직접 듣기 원하고 또 도전받으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비전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김병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더 브릿지 침례교회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말씀 부탁을 받아서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하심으로 서로 격려와 축복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부 예배를 조금 마치고 나서 저희들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출발하여서 5시에 WG 침례 교회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혜성 목사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딸과 아들이 5월 19일 그리고 6월 2일 이런 일도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내일 미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식 전날 하루 전날 18일에 이영순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복된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떨어져 있다 보니 많이 또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예식과 또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지에 있음 광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미국에서 돌아온 6월 7일 주일 점심에 간단한 조촐한 리셉션을 통해서 저희들도 감사한 마음을 또 식사 대접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점심 교제이기지만 여느 다른 점심 교제 다르게 저희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아들 또 딸 내외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념할 만한 또 사진들을 또 디스플레이해서 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주중에 있는 수요, 다음 주 수요, 그리고 목요, 금요, 성경 공부, 예배, 그리고 기도 모임이, 전도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서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유스럽게 찾아가셔서 문안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드림을 위해서 변찬 집사님께서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맑고 밝은 날 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러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혀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 이제 또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결혼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정말 처음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축복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결혼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갔다 오실 때 가족분들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이 여행으로 인해서 또 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님들 특별히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아닌가, 바로 기적이 아닌가. 그 어머니들의 섬김과 희생, 사랑,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양육되어지기를 저희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인사하다 보니까는 임철수 선교사님 아까 오셨는데 어디에 가오수 선교사님은 이따가 오시네요. 예, 계시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임철수 선교사님 오늘 일부에 모셨는데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오늘 3부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직접 그 생생한 가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또 듣고 배우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때 사도행전 6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예, 스데반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 한 사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론으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각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주 앞에 나와 참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그런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죠.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의 이름이 모두 하나같이 그리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노스, 더 정확히 말하면 스테파노스죠.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리고 그의 삶은 단순히 살다가 죽은 그냥 여느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대로 면류관을 위해서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죠. 그의 죽음

0: 복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 교회는 흩어졌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죠. 또한 그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 훗날의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쓰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정말 넘치는, 충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충만을 이루고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 과연 현대화되어지고 물질과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수많은 것들이 전에 비해서 풍족한데 그 풍족해진 만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마음도 풍족해졌는지, 충만해졌는지. 성경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충만이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을 살펴보자면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친다, 온전하다, 무겁다, 때가 이르렀다,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 등의 의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원어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플레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이레스. 또 하나는 플레이소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충만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레이레스, 플레이소. 플레이레스는 점진적인 충만으로서 어떤 사람의 인격, 내적인 경건이 매일의 일상에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점점 채워지는, 꽉 차는,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이레스. 반면에 플레이소는 어떤 돌발적인 긴박한 위기 상황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역경,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일어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한 성령 충만. 또 사도행전 4장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성령 충만은 플레이소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충만하였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은 플레이소가 아니라 플레이레스, 즉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고 지배를 받으며 성령으로 단 한 번이 아닌 점진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며 채워지며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으로 빵 터뜨려서 위대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점점점점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믿음이 커지며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매일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점점점점 왕성해지고 자라지고 충만해져 온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은 먹을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의인,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넘쳐나며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이끌려져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죠. 믿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갈등 상황, 이 갈등이란 이 영어로 crisis라는 단어를 씁니다. crisis. 이 단어는 원래 결정, 분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crisis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위기는 동시에 결단의 순간이기도 하죠.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결단과 분별을 통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전환점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며 그 말씀에게 나를 내어 던지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몸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서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이죠. 다시 말해 교회의 성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고 권능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 이끌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열매이죠. 예, 사이와 오 자양 충원자 할 때 이 충이라고 됐었던 이 충성이 사실은 faith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떤 내가 믿어야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렇죠?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가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믿음으로 권능으로 말씀 지혜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득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계속해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심리적, 정신적인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슬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꿈과 꾼 다시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령 충만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래서 무슨 뭐 꿈을 꾸고 환청을 듣고 뭔가 복수 이런 거에 의해서 마치 성령 충만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매일의 매일의 삶에서 육체의 연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하나님을 닮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훈련.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더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영 대신 그 성령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 네 분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옥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깨달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올해 목표, 올해 그런 어떤 비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예.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은 특별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라 충만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말을 당연히 믿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별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가 하는 것이 직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선포하기를 구약에서 약속하고 가르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시간상 다 읽으면 못해요. 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여러분 정말 구약의 모든 것을 통으로 짜가지고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충만케 되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든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온 세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걷지 않다 보니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자꾸만 방전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스데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입니다. 유용한 사람. 당시 초대교회 때 스데반만큼 유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죠. 정직하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말한 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너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막 5천 명이 구원받고 또 3천 명이 구원받고 막 지금 넘쳐나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예. 사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3절. 예.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분이요, 배경이 무엇이고 지식이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택하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더불어 일곱을 선택했다 말합니다. 예. 저 5절 다시 보여줄래요? 5절. 3절, 5절. 5절이 없어요? 네. 2부에는 띄워주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5절에서 무리가 기뻐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믿음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이고, 지혜란 무엇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란 뭐냐면요, 이 귀가 있는, 알아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로 통으로 짜여져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생긴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뒷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 권능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들만 행했던 큰 이적과 기적을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행하였다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이는 유용한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8절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런데 원래 당시에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니까는요, 자기의 힘으로 이사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케 되어 넘치게 됨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이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용하게 쓸 것 같았던 그가 단 한 번의 설교로 돌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지혜가 많았다고 하죠.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설교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융통성을 가지고 그랬다면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큰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며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지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 아닌 바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 스데반을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깨어났어요. 근데 스데반도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은 이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한 번의 메시지로 돌맞아 죽어버립니다. 마치 유용해 보이지 않습니다. 헛돼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일회용 소모품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짧게 쓰임을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컵받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미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컵받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유용하고 쓰임받아서 단 하루를 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이는 유용한 사람. 스데반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단 한 번의 설교로 설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집중합니다. 우리의 일에 집중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으면 뭐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라. 복음을 나누라.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이루게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어찌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교회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이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이 임하니까 붐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사방 박해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다 보니 나가는 족족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뿐만 아니라 땅의 맨끝 지역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을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인 가장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전도자가 되어 복음의 진보를 바톤을 받아 이어가게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찬스로 그 바톤을 누구에게로요? 바울과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바톤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바톤을 쥐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단 하루가 되었든지 단 하나의 일이 되었든지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바톤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수많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기 원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충만한 자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가? 마치 이렇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매일이기보다는 매주, 적어도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는 매주가 아니라 매년이 아니라 인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는 결국 남아메리카의 한 미전도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섯 명 모두 그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댔죠. 그들의 시신을 살펴보던 차에 그들 주머니 안에 권총이 있었답니다. 총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낭비. 이 유능한, 이 얼마나, 정말, 뭐, 선교를 간다, 선교도 그렇지만, 선교를 가서 다 입번 끝도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는 말하죠.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남편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2학년 때 쓴 일기가 발견되었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풀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Lose.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 같은 인생에 주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막대기가 다 체와 체가 되어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갈망했던 그 후 살해당한 남편들의 아내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 부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 조리면 어떻고 말이면 어떻습니까? 일회용 소모품이면 어떻고 막대기면 어떻습니까? 타다 남은 부지깅이에 쓰다 타다 남은 막대기면 어떻고 제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전에 매일의 삶을 통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어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일 죽을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기는커녕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과 삶을 모두 다 내어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돌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7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지 않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는 그의 고백, 그의 말대로 그런 삶을 영원을 위해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내어버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당장 보이는 유익들로 또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맞바꾸어 삽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이 아침에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대기 같은 제 인생에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에 있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오. 주의 뜻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고백하시겠는지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 단지 스데반, 짐 엘리엇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막대기로든 횃불로든 제가 되었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 이 앞에 나오셔서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온 동안에 잠잠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합당한 그릇으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간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가나에 선교하고 계신 근 거의 30년 동안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또 우리 선교사님의 또 선교 보고와 또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고 또 보내는 자로서 또 나아가는 자로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상직 집사님 이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상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2부 그리고 3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독교 방송을 치면 수도 없이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BBN 한국어 방송처럼 온종일 라디오처럼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은 드뭅니다. 이것이 BBN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BBN 한국어 방송이 가지는 특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종일 방송을 듣고 있어도 광고도 없고 진행자가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바로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방송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히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BBN 사역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BBN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의 물질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의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지요? 자, 이제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0: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정말 꿀보다 꿀송이보다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 심기워져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푸른 잎들과 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
1: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잘 지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음식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좋은 음식, 머리에 좋은 음식, 또 뼈에 필요한 음식, 피부에 필요한 음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품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다 잘 먹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잠깐 하나님 주신 음식의 영양가를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참 좋아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입니다. 또 여기에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비타민이 많아서 힘이 쑥쑥 생긴답니다. 또 여기에 파가 있습니다. 파. 비타민이 많아요. 감기 걸리면 파를 많이 먹어보세요.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는 거, 김치. 김치에 뭐가 많죠? 유산균이 많아서 위와 장이 튼튼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생선이 있어요. 특히 등이 푸른 생선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몸도 튼튼해진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금 먹거나 화를 내며 먹거나 맛없게 먹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내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기운도 없고 또 키도 안 자라고 또 나중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된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살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라도 맛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급 음식과 고기만 골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음식은 무엇이나 맛있게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친구는 없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친구는 없겠지요? 혹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어린이는 없나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다가 버린 것만 해도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조 원.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오늘부터 음식을 잘 먹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먹는 어린이가 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식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맛있게 먹자라고 해보세요. 자, 밥을 맛있게 먹자. 그래요. 국도 그렇죠. 콩나물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또 생선 맛있게 먹자. 남기지 말고 끝까지 잘 먹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햇빛과 바람, 비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과일과 채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자, 귀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김미연 집사님, 연못가에 자라는 찬양 함께 배우겠어요.
2: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같이 안 하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우리 맞이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예쁜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연못가에 자라는 가사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1절 가사만 시작.
4: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같이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낡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2: 정말 예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선생님이 한 마디, 두 마디, 네 마디까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고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0: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죠. 다 같이 시작.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부를 때의 유형은요, 고음이 많이 나오죠. 높은 음이. 그럴 땐 자신 있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다시 부르겠어요. 시작.
1: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0: 그 다음에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들어보세요.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여기까지. 천사 같은 시작.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세요.

가을에부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왔던 친구들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정이, 은지, 경빈이. 우리 세 친구가 처음 와서 너무 창피한가 봐.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큰 소리로 맑은 샘물 가을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정말 잘 불렀지요? 너무너무 네. 예쁜 목소리로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부르고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 다시 해주세요.

메카파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동화 선생님하고 불러볼까요? 자, 큰 소리로 동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목소리를 가진 비에 대해서 우리 들려줄 거예요. 나는 비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예요. 봄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넓은 하늘을 구경하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심술쟁이 겨울이 굳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땅을 자꾸 두드려요. 나지막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싱싱 소리를 내고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듯 함부로 날뛰며 심술쟁이 찬바람을 물리치고 꽁꽁 얼었던 겨울을 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정답게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요. 10번, 20번, 50번. 이렇게 하면 땅은 깊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즐거운 봄 소식을 담뿍 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땅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며시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지요. 아우, 잘 잤다. 어서 오세요, 빈님. 우리가 빈님을 무척 기다렸어요. 기나긴 겨울은 너무나 지루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온통 방 안에 가두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제 우리 빗방울들은 땅속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에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깨워요. 아무런 말 없이 어깨를 살며시 흔들면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진달래님. 어서 잠을 깨세요. 봄이 왔어요.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는 봄이 왔어요. 예쁘게 얼굴도 단장하시고 붉은 전지도 찍고 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봄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어? 할미꽃도 일어나세요. 우와, 복숭아꽃, 살구꽃 너무너무 반가워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나, 노랑노랑 개나리도 있네. 빨리 일어나. 나는 모두의 뿌리에 물을 담뿍 주었어요.

0: 일어나서 일어나게 했어요. 우와, 드디어 진달래가 예쁜 봉오리를 보이면서 잠을 깼어요. 예쁜 민들레, 할미꽃, 개나리 모두 모두 예쁜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아이 추워 하며 일손을 멈추었던 농부 아저씨도 바쁘게 봄 냄새가 나는 들로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산과들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또 산새들은 짹짹 노래하고 나비와 벌떼들은 춤을 추며 일하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햇님이 뜨겁게 내려쬐이는 무더운 여름이에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많이 많이 내려오고 굵고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낙비라고 해요. 여러 날 내려올 때는 장마비라고도 하지요. 하늘은 시커멓고 번개가 무섭게 번쩍, 우장창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무서워 하고 벌벌 떨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원한 물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가득 채워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강물에서 즐겁게 뛰놀며 자라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강가에서 고기도 잡죠. 우린 언제나 바람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타볼래요? 너무너무 신나지요. 또 여름철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보슬비가 돼요. 왜냐고요? 보슬보슬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면 여름철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일들을 어루만지면서 내려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올나올 춤추며 내려오지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아주 예쁜 동화 잘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암송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어요. 먼저 미정이, 경빈이, 은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두세 사람이
2: 두세 사람이
1: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1: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 18장 20절 말씀.
1: 자, 쉽지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경빈이 오빠가 제일 큰 오빠니까 한번 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의젓한데 목소리를 좀 씩씩하게 해봐요. 자, 시작.
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꼭 목사님 같으네요. 그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은지 언니가 해볼까요? 은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방송국까지 혼자서 왔대요. 자, 은지 시작!
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와, 너무 잘했어요. 언니답게. 자, 우리 미정이 해볼까요? 자, 미정이 해봐요.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뭐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미정이가 한번 다시 해보자. 아, 다시 해봐요. 자, 시작.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
2: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자,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암송하시고 귀한 한 주일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김미연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와 햇빛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어린이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잘 지내시길 바라요. 안녕.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어느 날 영원히 이사를 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라. 그날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지만 참석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사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방 온라인에 그분의 장례식 장소가 변했다는 새로운 안내문이 실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물 장소가 바뀐 거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분의 삶을 바꿔주셨고 이분은 거의 50년 동안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장소를 바꾼 것이죠. 이사를 간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땅을 떠나서 장소를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둘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같은 누군가가 우리 곁에 없다는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섬겼던 많은 사람들 곁에 정말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과 우리 자신의 가장 적절한 장소 변경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린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해서 결국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그 12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강의는 요한복음 11장 28절 이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11장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완성되는 단락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택하여 기록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즉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만나시고 대화하신 일은 베다니 동네 어귀에서 일어났습니다. 30절에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이 시간 내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들은 적어도 7일 동안 집안에 따로 있어야 한다는 관습을 깨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의심이 여지없이 그것은 예수께서 시키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분명히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과 또 그 외에 여러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그녀에게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녀에게 가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의도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없이 그녀가 예수께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의 관습에 따라 집에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녀와 함께 애곡하고 또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그녀를 따라갔고 그래서 그녀와 예수께서 만날 때 그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말과 또 마르다의 말은 그 어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르다의 말의 뜻은 왜 우리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을 때 서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마리아의 생각은 나는 당신이 여기 계실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또 의도하는 바가 다른 말입니다.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숭배와 제자됨의 표시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만 우리가 그 일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그리고 마르다에게 대접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들은 번창하고 있었고 정말 행복하고 밝게 빛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는 두 배로 환영받는 손님이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사랑을 접대함으로써 나타내려고 멋지게 일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몹시 지쳤습니다. 만일 접대해야 한다는 압박 가운데서 고요하게 명상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나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마르다는 화가 나서 자기 동생에 대해 불평하고 또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리아는 시간을 내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슬픔이 임하자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서 다시 똑같은 자리인 주님의 발 아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우리는 그녀가 다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녀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비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3절을 잠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쓰인 말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울부짖었다 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비탄을 표현하면서 슬피 울고 울부짖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눈물이 예수님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를 쳐다보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자, 이것은 중요한 핵심을 완전히 빼버린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통분히 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게다가 민망히 여기사로 번역된 동사는 제기동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문장을 번역해 보면 주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셨고 또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처럼 계시로 가득 찬 문장은 없습니다. 주님은 분노로 인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록 중에서 이곳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상상해보지 않습니다. 그 물으심은 주님께서 이제 행동하실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란 주님께서 죽음에 직면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인간의 죄의 결과를 죽음에서 나타난 모든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 앞에서 주님을 통하여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마음 속에 그 모든 고통을 담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주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죄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비참한 것들을 자신 속에 친히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죽은 자와 주님 주위에 몰려있던 심령이 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죄의 결과인 슬픔에 동화되신 것이며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어이로운 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 눈물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연민을 느껴서 흘리시는 눈물이었고 죄와 죽음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슬픔에 대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말하겠거니와 내면적으로는 덜 연민을 느끼셨을 것이므로 그 눈물은 연민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곧 그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셨고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모든 슬픔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뜻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죽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을 되돌려 주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겼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무디거나 냉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아픔에 매우 민감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매우 빠르고 민감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그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슬픔이 그치게 하시겠지만 주님은 슬픔과 새로운 교제를 맺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우주적인 적용입니다. 좀 더 크게 대우주적으로 한번 적용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며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큰 기쁨의 날이 시작되면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슬펐던 날들은 매우 짧아 보일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으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 깊은 주름살이 얼굴에 패이는 순간에도 그러한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화가 났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표적 자체에 대한 기록에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자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눈물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지했던 겁니다. 저 눈물을 보라. 그것이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명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본 바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때 그들 중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우리는 그들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언지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냉소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 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은 아주 진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단 말인가? 그들의 동기야 어쨌든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하는 그들의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권능의 문제라면 당연히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목적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불일치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와 또 완전한 행위의 조화로 끌어들여서 해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주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의 특징인 사건의 직면에 계셨습니다. 죽음이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슬픔이 매었고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의 태도는 그 특징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가 나셨고 그래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불신앙에 대항하여 아니 오히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대적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마르다의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도 주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 완전히 확증하는 말을 할 수 없긴 했지만 사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앞에 서셨고 죽은 시체는 무덤 안에 있었으며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만일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놀라지 않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주위에 서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나이다. 주님은 이제 곧 하나의 표적을 행하실 참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행하시면서도 군중들이 그 사실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줄곧 주님께서 주장하신 바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혼자 하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완전히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니, 자, 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셔야 했을까라고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로가 들으라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들 속에 사실 심오한 것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신 것은 군중들이 들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도 군중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도록 하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은 자들과 통하는 모든 영매들이나 마법사들의 관습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니,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치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부른다는 생각을 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부짖으면서 오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자기 오라비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였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달리 다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구절인데 너무나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은 어린 양이여 일어나라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소녀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소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들려지라고 소리를 높이실 필요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입니다. 만일 그가 수위에 쌓여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걸어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수족을 따로따로 붕대로 싸는 방법을 사용하고 통째로 싸지 않았다면 그는 움직일 수 있지만 자신의 몸에서 천을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힘을 써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걸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다시 육체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아니고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수위를 풀어헤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수위가 모두 주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을 때처럼 그대로 있었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지만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의 그런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몸에 영혼을

0: 육체를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지적했던 육체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과 함께 그 몸을 낫게 하시면서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는 접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간들의 육체에 온갖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두루 다니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오직 세 명뿐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억제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일을 아주 망설이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계가 있는 이 땅으로, 그리고 아마도 슬픔이 있는 이곳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은 죽었다는 사실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을 때 행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영혼이 몸의 거처를 다시 정하도록 영계에서 불러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 표적이 미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권세자들에게 가서 그 사건을 고했습니다. 그 보고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체포를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자 그 결과로 공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즉,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은 사두개인들로서 모두가 바리새인들과는 그 철학과 종교관이 정반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랬듯이 이제 마지막 행동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일어난 일에 관한 짧지만 완벽한 보고입니다. 먼저 공회가 소집되고 의논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회가 열려 의논을 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던 주제는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토의된 내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어떤 글 속에서도 이처럼 영리하면서도 저주받을 만한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솔직하고 간략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아한 문장 속에 비겁한 의도를 숨겨 말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정치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야바는 아주 영리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말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항상 하게 됩니다. 그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도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 말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가야바가 대답하는 말의 우아한 문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그 예수라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유익과 민족의 안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겁한 말이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먹혀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에는 그 전략에 찬동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행이 오늘날도 이 편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이 주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더라. 이제 요한이 삽입해 놓은 저 놀라운 말을 보십시오. 가야바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죄와 불의로 어두운데 반해 그 말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가야바가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말을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한 말 이상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한 말은 요한이 이제 말하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마의 추악한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빛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예언의 말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가야바는 정치가였고 정치적으로 예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서 말입니다. 요한이 이 말에 대해 기록하면서 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은 그가 의도했던 것 이상의 말이었다. 그가 했던 말은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슬프고 비겁하며 악마 같은 말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며 동시에 악마의 일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가 한 바로 그 말이 거룩하게 되어 죽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1장 54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예수님께 대한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놀라운 사실이었고 엄청나게 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뚜렷한 예가 그전에도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 사역의 첫 해에 일어났습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을 다니시다가 주님께서 38년 동안 불구인 채로 버려져 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지도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행해진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결코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력을 찾아준 사건이 그들에게는 작은 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파문했으며 그들이 반대했던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전부였습니다. 38년 동안 버려졌던 사람이 다시 생기와 건강과 힘을 되찾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전통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하나의 대단한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 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인 이 마지막 표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공회가 소집되었고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결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물러가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물러간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베다니에서 저녁을 함께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위해 그 마지막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은 아주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지명에 따라 각 부분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에서는 주님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베다니에 계시고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에브라임을 살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우리는 거기 유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40일 동안이었으리라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시골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폭풍우가 주님을 덮치고 큰 파도가 주님을 덮을 때까지 주님은 자기 제자들과 조용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에브라임에 계시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온갖 시골에서부터 즉 요단강 건너에서 갈릴리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은 그때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대개는 주님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족의 삶과 종교적인 삶의 중심이었던 여기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내려고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려 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다음 물음을 부정문의 형태로 제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올까? 라고 묻지 않고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곧 왜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말하면서 그런 형태로 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서 미르라. 아주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산헤드린에서 반포한 권위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면 자신들에게 알려주어 그를 체포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체포령이 주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오시지 못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빈들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예루살렘 성은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였고 주님은 그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장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중 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다니에서의 저녁 식사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며 마지막으로는 헬라인들의 방문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앞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교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태와 마가는 그 잔치가 마르다의 집에서가 아니라 시몬이라 하는 이 집에서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잔치는 무척 행복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초대를 얼마나 자주 받으셨는가는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대하는 이유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집에 가셨던 날을 제외하고는 이때가 주님께서 순전히 접대할 목적의 초대를 받으신 유일한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끝까지 섬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누가가 기록한 사건 속에서도 그녀가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지금 그녀가 하고 있다고 언급된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집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시몬의 집에서도 여주인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녀는 예수님과 마리아, 나사로와 자신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 합해서 열셋이고 마리아까지 해서 열넷, 나사로까지 열다섯, 그리고 아마 주인인 시몬도 거기 포함될 것이니 열여섯, 그리고 마르다 자신까지 해서 열일곱, 도합 열일곱 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겨우 네 명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열일곱 명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녀가 화가 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 슬픔이 깊고 암울했던 날 바로 자신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화가 나서 투정하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를 배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매우 이상하고도 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럭저럭 그 장면을 넘겼고 우리는 여전히 그녀가 음식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만 그녀가 짜증을 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녀는 쉼 없이 봉사하고 있었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배움이 있고 난 후에 그녀는 짜증을 내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교적인 모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매우 계시적인 일들이었으며 서로 거의 놀랄 만큼 대조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기록된 유다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마리아는 그런 일을 했었을까요? 우선 보게 되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옛적부터 주님을 만나온 그 장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빛나던 시절, 마르다가 일하느라 성가시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조용한 가운데 제자의 도를 익히고 주님을 경외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행복했던 과거의 그 시절에 주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그녀를 둘러싸고 나사로가 죽어서 그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시자 주님께 와서 또한 곧장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 때가 되었고 그녀는 또 곧장 주님의 발치에 갔습니다. 그녀가 한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축복되신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깨달았겠습니까? 유다가 불평한 후에 주님께서는 지금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번역, 즉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를 더 좋아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장사의 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거기서 슬픔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슬펐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눈이 먼저 죽음 앞에서 분노로 번쩍이는 것을 그리고는 가장 온유한 동정과 자비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또한 보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녀는 다른 아무도 보지 못한 죽음에 이르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보인 것이 낭비한 것이 되었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는 유다의 천박한 말을 따르자면 그녀는 낭비가 심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원했던 일을 한 것일까요?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녀가 적어도 슬픔이 다가오고 있던 그 순간에는 누군가가 주님의 슬픔을 느끼고 주님께서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순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느끼시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용기를 내서 그 뜻을 건드림 없이 단어를 바꾼다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겁니다. 그녀는 알고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한 여인의 행위가 주님께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도들의 무리보다는 오히려 여기 베다니의 마리아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에 대조되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동정하고 의식을 통해서 표현했으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는 그녀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낭비하는 듯하면서도 영광스러운 행동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요한의 어조가 신랄해집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비판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는 낭비하는 듯한 행동 속에서라도 그녀의 헤아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교적인 모임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주빈이었으며 그 둘레에는 열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빛나는 행동은 주님 주위에 모여들고 있었던 어두운 구름들 위에서 하나님의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유다의 말 속에서는 깊고 무시무시한 저기 속에서 지옥이 번쩍거리며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대적하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말고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공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들은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즉 나사로도 죽여야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 사람 대신 두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그 아래로 세상의 특징이 되었으며 그 후로 세상은 줄곧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나서는 자신이 일을 잘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넘겨주고 나서 그가 느꼈던 것은 일을 끝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 끝낸 것입니까? 멀지 않아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가 대변하였던 로마의 권력은 바로 로마에서 수만 번이나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순교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사로를 그들이 죽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을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든 원인일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사로도 대제사장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얼마나 무익한 것입니까?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걸로 충분할 거다. 아니, 나사로도 죽여야 해. 그리고 나사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이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 이튿날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때를 위하여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적들은 주님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알려서 자신들이 주님을 잡게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성이 개선 행렬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결단하신 내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승리의 개선 행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첫째 날 주님은 그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주님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지도자들이 주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이 세 날 중에서 첫째 날만을 그것도 아주 축약된 형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의도는 그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입성하심이 미친 영향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흔들고는 길에다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자 그들은 위대한 찬송가 중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간단하게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군중들이 노래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은 적대적이었고 군중들 자신은 변덕스러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열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도자들이 반대하여 당신의 이 제자들에게 조용하라 명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히브리 찬송가 중 하나를 인용하여 군중들이 갑자기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날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고 하는 주장이 때로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위에 모여들어 주님과 함께 행진에 들어가고 호산나를 높이 외쳤던 이들은 갈릴리의 군중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야유했던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증거도 없지만 그것이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갈릴리의 군중들이라 해도 그들도 곧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한 그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시고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왕의 위엄을 갖추고 입성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귀는 왕들이 타던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스가랴스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첨언하기를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들이 그 표적과 노래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으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 입성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왕의 입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제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불평만 앞세운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깊이 당하는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어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여정 마가 요한이 바나바 바울과 여행하다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들의 수행원인 마가 요한의 용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동료들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도전에 맞서게 됩니다. 자, 이제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다소의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의 사촌인 바나바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알아요, 바나바 형. 걱정 마세요. 제가 제일 싼 값에 사올 테니까요. 절 믿으시라고요.
2: 저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와 사촌형 바나바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예수님은 1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널리 퍼졌습니다. 저는 바나바 그리고 다수의 사울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인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하고 용기 있는 신자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희는 지금 구브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안디옥에서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32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와 있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한 것을 아시고 매우 행복해 하셨죠. 물론 어머니는 제 역할이 그저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제가 한 일은 바나바와 사울의 설교를 위해 회당을 예약하는 일, 숙소를 잡는 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나와 여행용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형제들처럼 저도 성령의 선택을 받을 날이 오겠죠. 어쨌든 지금 저는 가죽 제품을 파는 상점에 와 있습니다.
3: 이거 참 괜찮네. 이거 얼마예요?
2: 저 아저씨, 이 가죽 신 가격 말인데요.
4: 신기하기도 하네.
2: 아저씨, 장사 안 하실 거예요?
5: 에이, 손님, 어떤 가방을 찾으십니까?
2: 가방이라뇨. 제가 언제 가방을 달라고 했습니까? 전 가죽신을 사고 싶다고요, 가죽신. 저희가 수백 마일을 넘게 여행을 해서요. 저 사람은 석유 바울 총독이잖아. 아니,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시장이랑 무슨 일이지?
5: 아마 가죽 제품을 사려는 거 아닐까요?
6: 이봐, 가죽 상점 앞에 서 있는 너 말이다. 나랑 얘기 좀 하자.
2: 예? 저 말씀이십니까?
6: 그래, 너 말이다. 사람들 앞에서 떠들 얘기는 아니니 네가 내 마차로 와라.
1: 예. 알겠습니다.
6: 우리 수행원들이 네가 유대 선생들과 함께 다니는 걸 봤다던데 너희들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맞느냐?
1: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 날 해치려는 걸까?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지? 구브로의 유대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 설교에 적대적이겠지? 아니야, 두려워하면 안 돼. 어머니는 한 번도 창피하지 않으셨어. 나도 부끄러울 것 없지. 사실입니다, 청동님. 그분들은 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6: 그 자들을 내게 데려와라.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구나.
1: 데려오라고요? 직접 얘기를 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6: 이 시장에는 앵무새도 파는가 보군. 그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네, 기다리고 있겠다.
4: 이리!
1: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군. 청동님이 시장에 나타나시더니 예루살렘 출신의 레위인인 나한테 말을 거셨어. 혹시 이거 함정이 아닐까? 사울님께 도망치라고 해야 하나? 아닐 수도 있지. 서기오 바울님께서 정말로 구원의 길에 대해 듣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 그래, 사울님께 얘기해야겠어. 어서 서두르자.

0: 바라봐요! 사울님!
1: 에하, 숨 좀 돌리고 얘기하거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2: 막아, 요한. 너 벌써 돌아온 거냐? 에, 그 사오라고 했던 물건들은 어디 있느냐?
0: 알려드릴 소식이 있었어요. 저기, 청독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바나바 형하고 사울님 말이에요. 직접 만나자고 하셨다고요.
1: 마가 요한, 내가 어떻게 총독님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0: 사울님, 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전 그동안 여행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돕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고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그런 뜻은 아니었다. 나도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은 다 알고 있다. 난 그저 네가 시장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오해한 게 아닌가 해서.
0: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장을 보고 있는데 총독님이 자기 마차로 저를 불렀다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보더니 바나바 형과 사울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대요.
3: 이 녀석 덕분에 예수님의 복음을 회당 밖에서도 설교할 수 있게 되겠군 그래.
1: 아, 자네 말이 맞네, 바나바. 마가 요한, 미안하구나. 내가 의심이 너무 많았어. 내가 요새 로마인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말이야.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특히 우리처럼 논란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말이지. 너도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귀찮은 걸 싫어한단다.
0: 알아요, 사울님.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함정이 아닌가 해서 겁이 났었죠. 아, 저, 그런데 혹시 정말로 함정 아닐까요?
3: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가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얘기하면 돼.
0: 그럼 제가 가서 씻을 물을 준비할게요. 저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청도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0: 청동님, 웬 녀석들이 찾아와서 청동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요새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로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더군요. 정말로 이 자들을 만나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1: 바 예수, 자네도 유대인이 아니었나? 이 자들처럼 말이지.
0: 아, 청동님, 저를 놀리시는군요. 청동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마법사 엘루마이지 않습니까? 제 마법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지요. 청동님도 저의 예언을 듣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셨고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청동님의 오른팔은 바로 접니다.
1: 그렇다면 날 방해하지 말게. 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알고 싶어.
0: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자들을 체포해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시는 거군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로마의 신을 능가하는 자는 없다는 걸 모든 이들이 알게 되겠군요. 청동님은 정말 천재십니다.
1: 어서 그들을 데려오기나 해라, 엘루마.
0: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청도님이 분명히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1: 진정해라, 동생아. 총독은 매우 바쁜 사람이지 않느냐. 때가 되면 곧 우리를 부를 것이야.
0: 하지만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2: 마가 요한,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1: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마가 요한, 조바심 내지 말고 여기서 함께 기다리자.
3: 사기어 바울님께서 너희들을 보자고 하신다. 바쁘신 분이니까 용건만 빨리 이야기하고 떠나라.
2: 우리는 총독님이 불러서 왔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다면 우린 이만 가보겠소.
3: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0: 이 사람 차림새를 보니 마법사 같은데요? 왜 총독이 마법사를 보는 거죠? 정말 이거 함정 아닐까요? 마법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0: 반응하실지 두고 보겠어. 다소의 바울. 나도 네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지.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니던 녀석이 이제 그들의 선생이 되었다고.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모르겠구나.
1: 사울님의 과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총독의 신뢰를 얻지 못할 거라고요.
2: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와 희망을 주셨다. 왜 그렇게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거냐?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우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추호도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
1: 죄송해요, 바나바 형. 형이나 사울 형제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2: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총독의 방에 다 왔구나.
0: 녀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 수고했다, 엘루마. 바나바, 자넨 이곳 구브로 출신이지?
2: 맞습니다.
3: 그리고 자네가 사울이든가 다소의 사울 말일세. 하지만 로마인들은 자네를 바울이라고 하더군. 자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자와 동일 인물이 맞는가?
4: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제 앞에 할 일들이 놓여있기 때문이지요.
3: 아, 그럼 한번 말해보아라, 바울. 그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야.
4: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0: 이것 봐! 지금 말장난을 하는 거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냐?
3: 아, 조용히 해라, 엘로마.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그리스도인이여. 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4: 저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3: 그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 앞에서 한번 말해보아라. 이 지역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구나.
0: 정말로 그걸 알고 싶으신 건 아니...
3: 여기서 쫓겨나고 싶으냐, 엘루마.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 계속해보아라, 바울.
4: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총독님의 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3: 네가 감히 가이사 황제의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냐?
4: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로마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3: 너희 율법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지 않느냐?
4: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 어떤 율법도 인간을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속죄양으로 보내셨지요. 총독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총독님도 그러한 권세는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0: 총독님! 이 녀석들이 계속 떠들게 가만히 두실 겁니까? 이 사악한 놈들이 흥에 겨워 날뛰는 꼴을 보십시오. 총독님께서 신들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4: 엘루마, 네 놈이 두려운 모양이구나.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로운 것의 원수다.
0: 뭐라고?
4: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0: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장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1: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내 이름! 이름! 무슨 시작을 부린 거야? 앞이 안 보여. 아, 눈앞이 깜깜해. 누가 나 좀 도와줘.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줘, 제발.
2: 경비비야, 이 바예수를 데리고 나가거라.
3: 바울님, 대체 어떻게?
4: 잠자코 있거라. 우리 형제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중이야. 반의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가 요한. 기도 말이야.
5: 종동님, 구원의 말씀이 당신께도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이름으로도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이사 황제도 총독님을 죄악의 굴레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나도 엘루마가 거짓이라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 나도 이곳에서의 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황제의 신임을 잃는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쫓겨나겠지. 하지만 너의 힘은 진짜 같구나, 바울.
5: 이 힘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총독님. 저는 총독님과 마찬가지로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듯 이 힘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님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2: 그래, 나도 믿겠다. 에누마를 제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됐다. 그 힘은 또한 나도 변화시키는 것 같구나. 젊은이,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3: 예, 마가 요한입니다.
2: 마가 요한. 그래, 오늘 일은 아주 잘해주었다.

0: 이 이야기에서 마가 요한은 선생이자 예언자인 두 사람의 수행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 지배하의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아주 끔찍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을 사건을 겪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왕국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친절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0: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0: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13절 말씀.
0: 예언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0: 죄악은 공포와 분노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길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여정 마가 요한이 바나바 바울과 여행하다 출연 서령범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은주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결정,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방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 자체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혹시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뒤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목말라 하는 대체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에 그렇게 목말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마음을 떠난 신앙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되어가는 대신에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의 발로로 인해서 자꾸만 이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자기 그 착각에 빠지냐면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다. 뭐 행위와 자신을 동격화해.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6절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마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 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저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5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커즈가 뭐겠어요? 도대체 어떤 동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경문을 넓게 한다든지 그저 옷수를 이렇게 길게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행동들 나오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눈에 띄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의도가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이렇게 두십니다. 나무를 놔두세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놔뒀다. 우리가 이제 중앙 그러면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가운데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여기서 에덴 동산으로 표현된 에덴 동산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장 그 흔드는 나를 가장 결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걸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안에 그죠? 과정 안에 그 중간에는 반드시 이것을 거치게 만들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발부터 머리까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쭉 경유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치도록 만든 것.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만나도록 만든 것. 그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분 먹기에 좋은 것이 이렇게 불량식품이 먹어서 좋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먹기에 좋은 것들이 불량식품이 많죠. 먹기 좋은 것과 먹어서 좋은 건 다르죠. 근데 벌써 먹어서 좋은 것은 먹기가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보기에 또 볼품없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반드시 우리가 거치도록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딱 중앙에 놔둔 그것이 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놔둔 거야. 이거 보기에 좋다라는 거야. 결국 궁극적으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궁극적으로 왜 보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놔두었느냐? 이렇게 보기에 좋은 곳에 넘어짐으로 사람이 앞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보기에 좋거나 뭐 느낌에 좋거나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이 말씀하시면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런 것만 진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만 진리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아 역시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굴곡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다. 꾸준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자꾸 있죠. 막 뜨거울 때, 식을 때. 그래서 막 좋았다가 막 됐다가, 어떨 때는 팍 꺼졌다가. 근데 대개는 이 내가 꺼지면은 보통 오케이 당연하죠. 내가 푹 꺼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렇게 넓게 보이던 데들이 좁게 보일 거 아니에요. 푹 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가 변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는데 사실은 누구만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모든 이 내가 본다, 내가 무엇을 느낀다,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은 이 타인이나 환경이나 이 세상이 나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그쪽에 그냥 투영되고 비춰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자꾸만 타인이나 환경이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꾸만 그냥 비춰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들음으로 보아야 된다. 들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넘어지게 만드는 본다라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 저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는다든가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든가 나를 뭐 이렇게 뭐 존경을 한다든가 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선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보여지는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헛된 욕심이겠죠. 내 자신이 아니죠. 내 자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내 자신이죠. 오케이. 내 자신은 누가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시기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밀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의 헛된 야망과 욕심일 뿐이죠. 그 우리들은 뭐에 입각해서 산다? 나의 헛된 욕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나의 헛된 욕심으로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온통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는 거에 온통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내 욕심이고 또 내가 누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내 욕심이야. 우리는 온통 욕심으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온통 욕심으로 내가 남을 어떻게 보고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 선악과는 바로 이 욕심의 부분을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보여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의 발로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런 미혹 안에 놓여있다. 우리 어떻게 해서인지 보여지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옛날에 그 손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죽가방을 해서 막 이마에도 붙이고. 하여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많은 그 성구를 외우고 늘 지니고 늘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럼 오늘날 뭐로 비교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를 알려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다.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구호가 너무 남발하는 거야. 구호. 너무 많이 막 주장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비전. 너무나 많은, 그죠?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호가 있어야 돼. 제발 잠잠히 있거라. 진짜예요. 잠잠히 있어야지 들린대거든. 내가 잠잠할 때 그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막 구호를 외치다 보면은 진짜 정작 그분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 옷술을 길게 한다. 이건 옷이 네 군데 있잖아요. 여기 팔, 여기 요 발 네 군데가 이렇게 코너잖아요. 그 이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을 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분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자체가 원래 율법에 있는 거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라는 표시겠죠. 근데 그것을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더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걸 더 보이기 위해서 그냥 옷 그 장식 하나만 달면 되는데 일부러 길게 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의 발로로 인해서 자꾸만 이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자기 그 착각에 빠지냐면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다. 그 뭐 행위와 자신을 동격화해.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나다라는 생각을 한대도요. 근데 성경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죠? 오케이, 너는 무엇을 하는 그 자가 너다라는 거를 자꾸만 얘기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있는 거. 그게 나라는 생각이에요. 행위와 자기의 정체성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아, 저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매일 와서 봉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사람도 잘 때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청소 안 하고 어지럽힐 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부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느냐? 뭐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 결국 성경에서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다. 너는 내가 그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탄생한 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뭐 하지 못하겠다? 감추지 못하겠다. 그럼 그렇게 도저히, 아유, 그렇죠. 하나님 IQ 어떻게 되는지 참. What kind of IQ do you have?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그게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자꾸만 어떤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 행동과 자기의 그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동격화시킨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뭐하라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냐. 왜 상을 이미 받았죠? 보이려고 했는데 보였죠? 보이려고 했는데 보였으니까는 자기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다는 어떤 그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은 바로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은밀히 나의 마음을, 나를, 나라는 존재를 진짜 당신만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 깊은 기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분주하고 막 요란한 그런 군중 속에서도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무슨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때로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특히 혼자서 운전할 때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난 혼자서 운전할 때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 소리를 지르건 뭐 눈물로 기도하던 뭐 누가 모르고 하나님만 계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되 진짜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 뭐죠? 바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기까지 갈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기도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줬구나. 아니면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PR을 했던 거나.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는 알 수 있겠죠.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런 열매가 있겠구나. 행동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느냐. 은밀한 중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은밀한 중에 뭘 보실까? 오케이 이걸 보자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깥 외모라는 것은 생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모든 게 포함되겠죠? 보이는 것들. 근데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데 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도 말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중심을 본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얘기 한번 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석으로? 그것도 하나님도 타이밍 잘 맞춰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입각해서 나를 보십니다. 그러면 변하지 아니하는 건 뭐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신다면은 이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두신 계획과 나를 향해서 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긍휼하신 마음과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과 앞으로 내 인생에서 개입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은밀한 중에 나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심은 하나님께 진짜 당신을 향해서 온전히 물론 중요하죠. 그럼 먼저 가장 선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 변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만 변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변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을 보느냐? 나를 볼 때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보고 당신의 그저 선택을 보고 당신의 예정하신 많은 것들을 보세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서 예비하신 것, 예정이 아니라 예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바로 너를 볼 때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바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은밀히 보신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도 안에

0: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케이. 본문을 넘어가죠.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랍비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얘기 말이에요. 너희는 랍비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 하는 거는 누가 랍비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랍비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차단하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죠. 진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이냐. 본인이 가르치는 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1: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바쁜 일정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0: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최영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저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각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탐심과 헛된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순간순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어리석게도 쉽게 상처주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리버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공사를 잘 마쳐서 아름답게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옵시고 누구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옴을 믿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사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한세영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바뀌어서 가정과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향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주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가 있었기에,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어버이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주님 우리가 생각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향해서 출발할 때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요. 미국에서는 Mother's Day로 어머니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기도 하죠.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수고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적은,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기억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생과 희생의 기억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미안함과 그리움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기억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사실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가 말없이 감당하신 책임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의 걱정이 오히려 간섭처럼 들리고, 사랑의 권면도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그 밥상, 그 걱정, 그 침묵, 그 눈물이 진정 나를 살린 사랑이고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낯선 이민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타지에서 참으로 온몸으로 버텨오신 분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만약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 한다면 몇 권이나 나올까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수권이 나오지 않을까, 몇 권씩은 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고,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임에도 위험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던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정말로 많은 눈물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석 달이라 했지만 여러분, 이 석 달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을까요? 아기가 울 때마다 어땠을까요? 온몸이 얼어붙었겠죠. 발소리만 들어도 숨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혹시 군인들이, 애굽의 군인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그 공포를 삼키며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석 달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민 1세대의 부모님들의 삶이 그랬는데요.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경제적인 압박과 같은 것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죠.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싶어도 참으셨고, 몸이 아파도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참으셨고,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녀들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또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수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밥만 보이지 그 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땀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입는 옷만 보이지 그걸 위해 아끼고 절약한 부모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담담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갈등과 아픔과 예, 수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의 갈대상자였던 것인데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그냥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디고 버티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자녀들은 그 사랑도 모르고 그 희생을 너무 늦게 깨닫는데요.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만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남몰래 흘린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헌신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이삭도 부족했고 야곱도 부족했고 다윗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거칠었어도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당연히 할 말이지만 우리가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말은 또 아니죠.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진정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왜 부모를 그토록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깨닫고 공경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곧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했죠.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분명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메시아의 가정들이 정말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도 감사하고 실망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야 길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뭘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요게벳은 그 아이를 버리거나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 품에서 내려놓았던 것인데요.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그것이죠. 때로는 붙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품지만 때로는 눈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는 항상 부모는 항상 자녀를 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근데 떠나보면 알아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애들이 집에서 나가서 먼 곳으로 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직장으로 떠날 때,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참으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데요. 그 상자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절박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신 그 갈대상자가 다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젊음을 내려놓고 편안함도 내려놓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녀만을 위해서 마련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참았고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숨겼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오늘을 희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머니의 찬양, 어머니에 대한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너무 몰두하면 눈물이 나고 목이 메갖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그렇다는 것이죠. 군대를 가갖고 가장 이 신병 때 고역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은혜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부르는데 나실 때 그 다음부터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라고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이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연로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늦게 깨닫죠.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 더 깨닫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면서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왜 내가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한 번 더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감사는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요. 공경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음에만 둘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말씀드리시기를 바라는데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꽃을 보내드린다고 전화를 드리면요. 야,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말라.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또 보냈다고 하면요. 왜 그걸 했냐, 왜 돈. 도리어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죠. 갈대상자는 부모의 포기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기 품을 찢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 안에 아이를 발견하고 있죠. 예.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그때 그를 따라갔던 모세의 누나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의도된 것 같잖아요. 근데도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죠. 그래서 누가 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오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의 계획이 잘 들어맞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였는데요. 그러나 단지 젖만 먹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썼겠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를 썼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열두 형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모세가 어떻게 썼겠습니까? 다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머니는 사랑도 눈물도 그리고 믿음도 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장성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선물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남기신 믿음과 선하신 가르침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정도, 잘 들으라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함으로 그들이 가르치신 믿음과 선한 삶을 이어가라는 의미인 것인데요. 따라서 부모 공경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인 동시에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삶으로 보답함으로 믿음의 더 놀라운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단지 그 자녀만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가문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후대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모세의 가정을 보세요. 이 모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더불어 그 형 아론 그리고 미리암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가문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축복받은 지파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 레위가 받았던 그 가문의 저주를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뒤바꾸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온 이스라엘을 합쳐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라는 나라에 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입니다. 지금도 레이지파 코헨이라고 하면요 다 거기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실로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으로 길러진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조상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도 이처럼 믿음의 양육과 그리고 그것을 주 안에서 받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래서 삶에서 그것을 이뤄나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한다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돈 많이 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축복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그만 그대로 내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게벳의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공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공경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자들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교육과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과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며 공포를 삼키고도 눈물로 자녀를 살리기 위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뛰어보내며 두려움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그 상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절박한 믿음,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또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 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도 잘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인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할 가장 확실하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물려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의 모든 가정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고 순종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반드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메시아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다 받아 누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의 이 가정, 현재 가정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가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정치인도 나오고 락페러 같은 위대한 믿음의 기업인도 나오고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래서 부모,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도 잘 공경하여서 이런 복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물질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십일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이 하나님 십일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아버지 이유들이 넘쳐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일이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주님을 자랑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모든 축복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또 오늘은 어머니 날로 또한 지키는데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제가 미국에서는 Mother's Day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가정별로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라 전도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원례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코팅크 팍에서 전에 모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전에는 그 쉘터가 없는 나무 밑에 모였었는데 그 전전 한 3년 전에는 우리가 쉘터가 있는 곳에 후문 주차장 바로 맞은 그 근처에서 모인 적이 있어요. 몇 번. 예, 거기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거기입니다. 예, 거기서 5월 24일날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약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물품들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자회 물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메시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친교는 변성욱 집사님 생신을 맞아서 캐틀리 생일 그리고 이엔자 권사님 이사를 감사해서 하셨고요.
또 헌화는 홍기석 권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남 장로님 가정에서 시루떡을 준비하셔서 1부, 2부 예배 때 드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어제 우리 어버이날 행사로 효도잔치를 했는데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다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특별히 우리 모든 어머니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4: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서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부은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넘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5: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기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4: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찍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나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벤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랍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여.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호와 민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여. 레이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여. 에레가와 엘가나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여.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 에돔과 여희야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5: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나마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6: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22장 오늘 20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란 내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발람이 들어준다 만다 뭐 발락의 그 청을 뭐 이제 그런 입장에 그리고 그 가만히 봤더니 나름대로의 발람의 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만 이러시지 않으시는 거죠. 비록 좋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무작정 우겨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게 버려두시는 그런 경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뭐죠?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영혼은 파리해진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다. 그렇게 네가 정 가고 싶다면 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너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 점을 너 명심하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허용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받는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응답과 함께 내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는 전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만큼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이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가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천사는 발람에게 다시 경고하기를 너는 가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결국 발람은 발락 왕을 다시금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발람의 길입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단체가 따르고 있는 돈으로 치장된 길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탐욕의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죄송하지만 끝장인 거죠.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발람은 자기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리앗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23장. 이제 23장 이 발람의 또 잘못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은 잠옷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왔는데요.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발람의 예언이 발락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은 네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발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그곳에서 주께서 발람의 그 입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한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뉘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대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첫 번째 특이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예언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산으로 올라가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을 볼 수가 있는데 발락이 발람을 끌고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발 아래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주께서 다시 발람의 입술에 발락이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18절로 24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니오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도무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발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이성을 총동원하여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정죄하도록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악이 스며들도록 획책하게 되는데 죄는 심판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리뱀 사건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초래되었던 그러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아주 착안해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이치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고. 이는 인간의 의보다 더 고상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그 복되게 하심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고 누가 감히 회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뭐 옛날 발람도 이것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 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기만 하면 발락 왕에게 보상을 그 대가로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조건으로 그 결과 엄청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는 하나님의 연단하는 손 아래 들어갈 뿐 하나님의 정죄 아래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또다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발람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람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은 발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탐욕 때문에 그 꿍꿍이 속 때문에 이쪽에도 섰다가 저쪽에도 섰다가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냅두시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24장에서 그 세 번째 예언을 나름대로 하게 되지만 그 예언조차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2: 탐심을 물리치라.
1: 예.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프로 잘 안 봅니다.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근데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그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친자매들 간에 어머니의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TV 내용을 한참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 두 자매 간에 머리채를 붙잡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니 되는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갔고 모시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어머니 재산을 사용해가지고 동생이 집을 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또 누구 말을 제가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 말을 듣고 아 동생이 나쁘구만 속으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동생 말이 나옵니다. 동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니가 모시고 사는 거는 사실인데 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은 돌아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부득불 결국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게 되었고 어머니 재산으로 집을 사게 된 연유는 어머니가 그 동생하고 같이 살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이 좁으니까 그 집에서 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셔서 어머니 돈으로 집을 사서 지금 이렇게 내가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또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 진짜일까 나름대로 막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머리카락인지 동생 머리카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움큼 이렇게 진짜로 빠졌더라고요. 나이도 아마 한 50대, 60대 이 정도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돈,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 돈에 대한 탐욕이 그 두 자매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돈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자매 간에 저렇게 머리채를 뜯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한 형제 간에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또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을 가지고 서로 고소를 했다든가 또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 이야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유업을 나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네 말 들어보니까 니네 형이 참 나쁘기는 나쁘다. 그럴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두 형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딱 알고 정곡을 바로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두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가 금방 알았어요. 뭐 누구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두 사람 다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지 않느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형제간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 의절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돈 때문에 부부도 갈라섭니다. 또 돈 때문에 심지어 자기 부모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탐심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에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의절하고 지내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돈보다도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형과 아우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 금덩어리 죽기 전에는 두 형제가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딱 죽고 나서 이제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은 그 금덩어리만 생각하면 그 금덩어리를 형님 없을 때 나 혼자 주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은근히 형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덩어리를 나 혼자 주웠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서 동생이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원래는 안 그런 형제인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기들도 자꾸만 형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어느 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주워온 검덩어리를 바다에 갖다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나 둘 셋 잠깐 그러지 않고 바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형이 참 귀해 보이고 동생도 귀해 보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돈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좋고 해도 부부간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요. 가난할 때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부부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딴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딴 생각을 하면서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서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건 보았습니다. 다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것은 제육 반찬, 고기 반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탐심을 잘 못 버리는가 하면은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은 자기 인생이 풍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해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은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물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행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심령의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물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재물만 추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엉키기 말하면 행복이에요. 뭐 돈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제 그게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한 부자를 주님께서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있는 곡간에는 이미 곡식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수확한 그 곡식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다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인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내가 수확한 이 모든 곡식들 음식들을 저장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으니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모르는가 하면 세 가지를 몰라요. 첫째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읍니다. 그거 다 뭐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계속 모읍니다. 계속 모으는 이유는 아직까지 만족이 없다 이 말씀이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더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부자가 얼마나 더 많이 모으면 이 부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쌓고 쌓고 또 쌓아도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재산 모으는 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부자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일구셨는데 선생님께서 모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재물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함정이에요. 조금만 더 가진다고 그 부자가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안 버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분 모아보세요. 그게 만족 있는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 금, 풍부 여기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말씀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감도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거를 몰랐어요. 재물 모으는데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바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재물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 이 부자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먹을 것만 많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돈만 많고 먹을 것만 많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착각일 뿐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고 물질로 구성된 이 육체만 있다면 예, 물질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살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분들이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돈은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행복도 없어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약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침대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집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쁨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평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모은 그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부자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야 모를 리가 없죠. 언젠가

모셔놓은 가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채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먹을 거 가득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죽으면 다 그만인데.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모처럼 주일날 교회 왔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죽는 이야기를 하나? 재수없게.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국 다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죽는다는 건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일 해가 뜨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0층까지 걸어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뭘 안 가져왔어요?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밑에 자동차에 두고 왔어요. 하, 그럴 때 그 사람의 허무감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딱 당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느끼게 될 충격, 허무감은 여러분 키 두고 20층까지 걸어 올라간 사람의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먼저 가족을 보낸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참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죽음을 예비한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결국 누가 다 주관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살아가면은 예,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느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어떤 말이 여기 많이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 여기 많이 나옵니까? 내가 나. 여기 하나님은 전혀 안 나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 같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 부자의 인생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자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아직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때는 여러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중에 한 분도 예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멋진 꿈을 꾼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0: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교훈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중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아직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도 가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사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또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적금 저런 적금 뭐 다 들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부유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유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도 후하게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얼마나 존경이 가는지 몰라요. 헌금만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 이분이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구나.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참 드려가면서 또 살아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앞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또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대로 나를 주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사탄의 수하에 붙들려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인지 들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전한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어느 날 교회가 목사가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나의 일을 승사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뭐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만 밀어줘도 뭐가 될까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럼 왜 웃으시죠? 그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한 성용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화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 아이하고 아빠하고 갔어요. 아빠 친구 가게예요. 아빠 친구가 아이에게 얘야 이 체리 맛있으니까 너 한 움큼 집어가라고 했어요. 한 움큼을 집어가라. 애가 안 집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야 가져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한 움큼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물었어요. 예, 아까 그 아빠 친구가 너에게 한 움큼 집어가라 했을 때 왜 안 집어가고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은 요만한데 아저씨는 이만하니까 10배가 더 받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힘껏 해도 작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한 번에 그냥 5억 6천만 원 물고기 잡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억 6천만 원 물고기 벌써 기억나고 웃을 수 있잖아요. 딴 거는 다 잊어도 그거는 기억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뭐 알라딘의 램퍼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도신경 그 강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로만 했어요. 사실은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고 지금 보면요 6학년인데 설교 시간에 잠아요 지루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땠거나 간에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조금만 도와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또예 뭐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전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차도 한 잔 사줘야 되면 내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VIP 초청 이런 거 아세요? 오 해피데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피데이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VIP 정해놓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선물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주고 그러면 미안해서 교회 한번 따라올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도하자, 열심히 하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런 전도 프로그램, 총동 전도주일, 초청주일 할 때는 꼭 몇 달 전부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태신자 뭐 정하라 그러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 적어내고, 기도하고, 온 교회가 릴레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한 두세 주 앞에는요, 전도해서 성공한 사람들 간증을 한 몇 분 부르는 거예요. 전국의 전도왕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전도했더니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 몇 사람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예. 근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 하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 나도 열심히 전도해서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내가 군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몇 사람은 데리고 와야지. 영 못 데리고 오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구르트 장사 아줌마 돈 줄 때 교회 오면 돈 주겠다고 그렇게 해래. 신문값 주는데 교회 오면 주겠다고 그래 해래. 그러면 조금 더 주겠다고. 심지어 택시기사 한 시간 얼마 법니까? 내가 그러면 한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야 점심 제공 5천 원 더 드릴게요. 이걸 노하우로 알려주더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준다. 그래서 전도가 주업이고 직장은 뭐예요? 부업이다. 이 다락방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아는 사람 중에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했느냐 하니까 부산에 그 사마고문가 하는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다락방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1년인가 2년인가 휴학하고 다락방을 개척한 거죠. 그 다락방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산에 제부 큰 교회 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전도라는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이런 식의 성공 간증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의 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복 줄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죠? 지난주 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사람 그거 다 마귀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래서 천국 열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흔들려요. 시몬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시몬아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 시몬은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가 배신할지라도 돌이키지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너가 돌이키게 되면 그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교회를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맡아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주일 성수와 11주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이러면 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그 맡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나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사탄의 수하에 붙들려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인지 들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전한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어느 날 교회가 목사가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이걸 잘하세요, 저걸 잘하세요, 하나님을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런 간증들 전국에 모으면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그거 적절히 써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 줍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사탄의 일, 사람 일을 한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몇천 명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교 일을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근능을 했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찬양대도 했는데요. 이러면 찬양대도 좀 집중을 하거든요. 나 찬양대도 이 더운데 가운도 안 벗고 말이죠. 찬양대도 했는데요. 그래 찬양대 니 왜 했니? 정말 너 날 사랑해서 찬양했니? 정말로 너 날 사랑해서 앉아 있었던 거니? 왜 앉아 있었는데? 물으실 거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일로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뭔지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십시오. 아, 21절.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로소는 왜 이때로부터가 나와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슨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도 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고난 후에 승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고난 정도는 생각했지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제3일에 살인한다고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부활은 알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임의 생명을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데 3일 만에 자기들 눈앞에서 3일이면 자기 눈앞에 보일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혀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수천 년이라고 해도 되죠.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면 해도 400년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무 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함에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오기를 수백 년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럼 그 메시아가 오면 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이해가 돼요. 뭐 고난 후에 승리하면 되니까요. 고진감내가 되면 되니까요. 근데 고난받고 죽어버린대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부활해도 못 믿더라니까. 보고도 못 믿어요. 물론 보니까 할 수 없이 믿었지만, 그러나 성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평행구절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3일을 살아난 것이 있으니 예언한 거라는 거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도. 단 하나도. 왜요?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적 유대인들이에요. 육적 유대인들.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회 뭐 작게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퉁이돌 선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선교 보고가 와요. 뭐 중국이나 또는 북한에 성경 배달하는 소식도 전해주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갑니다. 그 신약 성경 보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팀이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꽂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연락처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 연락처가 와서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관심 있어 만나는 그런 식의 전도인데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한 거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을 보는 언어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딱 가서 전도지 꽂고 도망가고, 전도지 꽂고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메시아, 그, 만화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옛날에 한번 선물한 적도 있는데, 만화 메시아 그걸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준 거예요. 부모가 그걸 보고 그 사람, 만화책 준 사람 잡으러 온 거예요. 감히 예수가 메시아라니. 잡혀가지고 혼이 나고, 잘못했어도 하고 도망왔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건 베드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비로소 신앙 고백했는데도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메시아는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고난받는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0: 살아난다는 거 이거 생각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죠.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을 처음부터 하면 누가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아까 전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도는 사람 꼬시는 기술로 바뀌어 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 그게 전도인데, 그런 전도를 안 하고 사람 꼬시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죠. 아직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아 베드로는 주님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말리는데 제자로서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 이꼴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날 72억의 인구, 또 늘어서 인구가 72억의 인구가 다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사람의 뜻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사탄의 일로 여러분도 과연 믿고 사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여러분 사탄의 일로 믿고 살겠어요? 유엔의 아주 평화로운 정책 결정을 사탄의 일로 믿겠어요? 이화여대에 단과대학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죠. 그러면 학생들이 왜 단과대 설립하는 것을 이화여대생들이 말릴까요? 자기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대학교에서는? 아니, 사회 진출한 어떤 여성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이화여대 정신에 합당하다 하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요, 그 30억 수익 때문에 단과대를 설립하느냐 하고 막 학교하고 학생들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이랬습니다. 둘 다 지 욕심이죠. 그죠? 자, 둘 다 자기 욕심이에요. 학교나 학생이나. 이게 세상이래요. 사들을 배치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익이냐 아니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이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난 세 사람, 난 세 사람. 세 사람이 뭐예요? 내 생각 노, 내 기준 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어둠의 근세 잡은 자, 이 공중 근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배에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어떤 예수 믿고 싶어요? 고난받고 죽는 예수? 노! 나 그런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서 나를 세워서 잘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 믿어야죠.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사탄의 일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헌숙 선교사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로 거듭나고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1%로 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저는 정말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왔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보냈는데요. 온전한 사랑. 정말 좋았어요. 물론 뭐 제가 다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분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1초가 아깝대요. 성경 보는 시간이.
1: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시간 1초가 아깝대요.

0: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좋았대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인쇄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게 희미해서 안 보일 정도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는데 나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지금 다시 오기를 정말 간절히 삼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제가 어제 아랫게 그 책을 받았는데요.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 준비 그 책 보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좋아서 집에 가서 읽다가 그거 두고 왔는데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함이 절절히 절절히 묻어나요. 뭐 신앙적으로 정리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주일에 테레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요. 참 감사해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비교는 안 돼요. 텔레비를 그럼 텔레비 안 보는 딴 시간 동안 성경 보는 지금 비교는 안 돼서 단 한 명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하는 대로 애들은 따라해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 보고 대부분 따라해요. 물론 가끔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예의가 바른 아이는 대부분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어떤 애는요. 휴지 하나도 딱 나오니까 지가 주워가지고 갖다 버리고 딱 일어나서 의자를 딱 바르고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아 기특해요. 어떤 애는. 어떤 애는요. 그냥 막 의지를 놓고는 그냥 의지를 놓고는 뭐 지 마음대로 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진짜로 우리가 거듭났나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젖을 사모하거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것은 본능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말씀 전할 때 제가 40분, 3분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고함 질렀거든요. 잠시 한 30분 아주 조용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왜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로는요 너무 말씀 안 들어 화가 나요. 그때 제가 우리 어제 교사들한테 문자 다 보냈어요. 교사들하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문자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 흘리는 정말 아이들 맡아서 하는 교사들 수고해요. 근데 그 교사들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마음을 아세요? 일방적으로 용서해놓고 일방적으로 사랑해놓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 있는 아이들 있을까요? 물론 몇 명은 성품적으로 그런지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몇 명은 있어요. 내가 누구 집 아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한다고 하나님 일 다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교회 와서도 사탄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이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달리는 일종의 경주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대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공부하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곳인데요. 등록 절차와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여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원하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직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bbnbi.org로 방문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2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렛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가대 이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찬양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항상 앞에 앉고 또 설교도 앞에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 여기 혹시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가대로 같이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봉사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함께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러한 축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신 그 은혜를 누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 참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회개하지 않고 주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지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구원의 은총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자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그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 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엘리야의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는 쭉 묵상하고 또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합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그 북왕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민족,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택하여서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 엘리야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능력의 종이죠.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기에는 비를 이 땅에 주어서 풍요를 누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디나운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축복을 주는 참된 풍요를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의 능력을 제어하시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이죠. 그런데 그는 그 순종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알 신앙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품고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집에 들어가죠. 천하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에 먹을 양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한 통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그 외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 들어가서 그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곡물을 허락해 주는 분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 가운데 행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피붙이라고는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절규하는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엘리야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능력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받은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다시 비가 올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났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세벨은 그가 믿고 있는 바알 신앙에 따라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알 신앙이 분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거의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 가운데 바로 그 궁궐을 향해서 아합이 찾아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라고 하면서 전국에 퍼져 있는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전부 850명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한 곳에 모이라고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갈멜산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가에 데려가서 다 몰살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가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봤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묵상 말씀입니다. 이 묵상 말씀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지? 이세벨이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 편지 하나 딱 받아들고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그가 보였던 정말 멋진 모습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자 사자고 도망갑니다. 이 갈멜산 또 그 부강조 한복판에서 밑으로 도망쳐서 보도를 넘어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대 땅에서도 저 밑에 부엘세바 저 제일 남단의 도시까지 도망을 갑니다. 혹시라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남왕조까지 도망와서 남왕조에서도 제일 아래까지 도망와요.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온 다음에 사환을 거기다 놔두고 또 혼자서 광야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혼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혼자말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기도라고도 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입니다. 여기 낫다란 단어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토브란 단어입니다. 토브. Good. 내 조상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탈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지금에 봐왔던 것처럼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불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450명을 잡는데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이세벨 그쯤 됐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쯤 됐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돼서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우치고 그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다, 여호와를 섬기자, 이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은 뭐지? 아니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감흥을 선포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달려왔던 이 지난 시간은 뭐지? 너무너무 허탈감과 공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엘리야의 당황스러운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당황도 됐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제가 뭐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적의 종은 아니지만 엘리야처럼 어느 상황에 들어가면 이 낙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뭐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멈추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았다라고 말씀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성정이 같다라고 번역된 이 성정이란 이 단어는 무엇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이 뜻과 이 고난이란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전에 엘리야가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고 몰아붙이고 너 전에 못던 모습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 가운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또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제 마음이 또 많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는 너만 노려야 할 은혜가 아니다.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은혜다. 우리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노래를 느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해 있을 때, 우리를 몰아붙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네가 전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월요일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강단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역사도 하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나는 생각해보니 이 열조들보다 못합니다. 막 자기 비하에다가 자기 죽여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 다음 주 5절로 넘어가는데 5절과 4절 사이에 성경에 기록은 안돼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막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 말을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그냥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받고 말을 다 받고 그리고 긍휼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아,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나온 말대로 안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놔두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12명의 족장 리더들이 와서 10명이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그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안악 자손인데 그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도저히 저들을 싸워 이겨 그 땅을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막 이런 원망을 막 드러놓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한 아론과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인도해서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한 리더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엎드러집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러져 버려요. 엎드러져 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저 백성들의 저 원망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입으로 쏟아놓는 저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0: 대로 그들의 원망대로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원망대로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입에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잘못 들려진 말 때문에 내 미래가 굽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 너무나도 밝으셔서 마음의 언어도 다 듣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죠. 마음으로 잘못 말했던 것, 그리고 또 우리 입술로 잘못 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면 자기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가면 자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근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습니다. 이게 본심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일까요?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앞에 성경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3절 말씀 중반부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라고 여기까지 도망쳐 내려왔는데, 그 먼 길을 도망쳐 내려왔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형편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라고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그 본심이 아닌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런, 고통스러우면 저런 말을 쏟아낼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했던 마음의 언어,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버리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고통에 집중하며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바로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택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옷 입어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그 성품의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은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로 옷을 입으라, 성품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이 고통받을 때, 힘들다고 할 때, 거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 그런 말을 했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까지 할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에 겨우면 저런 말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그 감정, 그 아픔에 집중해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말을 그냥 긍휼의 그 마음에 그냥 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손 쳤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옮기지 마세요. 본심도 아닌 말,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내뱉은 말을 그 사람의 본심으로 말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리면 이 사람하고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을 전달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요. 고통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아요. 말을 전달하는 분은 악의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을 돕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그 말을 전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고통하는 사람은 더 고통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또 고통을 받아요. 공동체가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면, 아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나도 힘든 모양이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통 가운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말은 자매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성향을 잘 알고 불평을 하고 때로 마음이 없는 얘기도 막 할 때 그 말 꼬투리 잡고 그 말로 싸우는 어리석은 남편이나 어리석은 형제들 되지 않고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처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심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긍휼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저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경우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회복에 회복을 해주십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회복을 하죠. 그가 그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루 치르고 그 다음에 이 먼 길을 도망쳐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어요. 그를 푹 재웁니다. 육신적으로 푹 재우고 또 푹 잤을 때 깨워서 먹을 것을 주죠. 먹을 것을 줍니다.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재우고 푹 재우고 또 깨워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육신적으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고 그냥 쉰다 그러면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기계처럼 1년 365일 동안 계속 풀 가동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 이 안식이란 세버스, 이 안식이란 말이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안식하고 그리고 일하고 안식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예 율법에다 그것을 박아 놓았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의 날로 삼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고, 또 땅을 향해서도 땅도 안식하라고 율법을 아예 내리셨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도 쉬게 해라.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그 땅에서 땅이 일해서 곡식을 냈으면 땅도 쉬게 하라.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 과실이 나오면 그거 손대지 말아라. 너희 종들이나 지나가는 이웃들이, 나그네들이 그거 먹도록끔 손대지 말라고. 땅이 1년 동안 쉬게 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쉬는 거죠. 너도 쉬어라. 그 성경에 보면 그러면 1년 동안 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든 식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6일째, 6년째 될 때에 너의 소출을 배로 해주겠다. 3년치를 먹을 수 있게끔 너의 소출을 줄 때니까 믿음으로 한 해를 쉬라. 이 쉬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쉬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쉴 때 쉬는 것, 믿음이 없으면 못 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쉴 때 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육체가 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육신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각 부서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일하니까 나중에 나가 떨어져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손들 때까지 일 시켜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적당한 때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일도 서로 나눠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서로에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 이 마침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회복의 마침표입니다. 그저 공감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입니다. 그 호렙산 그가 이제 그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의미가 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해야 할 일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명에 따라 출애굽했을 때 그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 말씀과 소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아웃되고 낙심되어 있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을 회복시키실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해야 할 일, 가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의 현장에 불러진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영적인 가정으로 묶어진 이 교회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회복이 아직 덜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의 회복이 좀 일어났다면, 그러면 마지막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지금 스테이지에서, 어떤 분은 지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그런 스테이지, 어떤 분들은 또 은퇴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지?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우리의 한 시간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또 생업터에서 이것까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회복된 긍휼의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아플 때 나를 공감해 주시고 또 내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해 이량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수많은 기사의 내용들을 다 살피자면 아마도 우리가 가진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시간을 붙잡고 있는,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저절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또 어디서나 고개를 떨군 채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헤럴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 그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히 그릇된 길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1: 헤럴드, 내가 아버지를 위해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래?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신 비디오 게임을 사준다고 약속하마. 알겠지? 자, 가서 내 엄마에게 엘라베마에 계시는 애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 그리고 내 엄마 보고 아버지와 이혼하게끔 말을 유도해. 그런 다음엔 내 엄마가 직접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고. 알겠지? 내 엄마는 내 말이라면 들을 거야, 헤럴드.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비디오 게임은 내 거다.
2: 아, 여기가 엘리베마구나. 12월인데도 따뜻하네.
3: 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2: 나도야. 더 이상 매질도 당하지 않을 거고.
3: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 진짜 문제는 다른 거라고.
2: 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메리로. 어? 아, 저기 차가 한 대 온다. 외할머니가 아니네. 메리 이모신데?
3: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기셨다.
2: 두 분은 쌍둥이야, 바보.
4: 너희, 여기는 어쩐 일이야?
2: 아, 아버지가 저희를 보내셨어요.
4: 왜? 무슨 일이 있니?
3: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엄마와 이혼하셨어요. 가구와 집도 모두 그대로 차지하시고 엄마에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2: 엄마는 어떻게 살지 모르셨어요. 이모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신지 아시잖아요.
4: 아우, 이 더럽고 비겁한 인간. 아우, 네 엄마가 위자료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2: 아버지가 엄마에게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마가 얻으신 건 메리로와 헤럴드에 대한 양육비가 전부예요. 저는 양육비를 받기엔 너무 나이가 많대요.
4: 몹쓸 놈 같으니. 네 엄마가 애초에 그런 놈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아,
2: 그런데 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4: 병원에 계셔. 심장발작을 일으키셨단다.
0: 이 가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헤럴드라는 가명을 쓰는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저희는 기독교인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와는 거리가 멀었죠. 비록 아버지가 우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셨음에도 우리 집안은 사악함이 지배했습니다. 당시엔 우리가 어려서 그 사실을 몰랐지만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겪으신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분열병을 얻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목소리로 당신 자신과 대화를 하셨다가도 가끔씩은 주체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며 발작 상태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폭력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두 누나가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면 늘 때리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누나들은 7살, 9살이었는데 아버지는 누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셨죠. 그리고 제가 8살 때쯤부터는 외도를 하셨습니다.
3: 우리 어디 가는 길이야?
2: 가게에. 아버지가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어.
3: 또 그 여자랑 같이 있구나.
2: 그래도 그동안만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잖아.
3: 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2: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셔.
3: 엄마는 엄마만의 세상에 계시잖아. 언니, 이젠 언니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멀리 달아나버리면 안 될까? 그래서 당국에 신고해버려.
2: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말할 거고. 그럼 우린 모두 고아원에 보내질 텐데.
3: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걸.
2: 엄마는 일도 운전도 못해서. 그러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게.
3: 엘라바마에 가족이 계시잖아.
2: 아버지는 엄마가 외가에 전화도 한 통 못하시게 하시는데.
3: 어쩌리.
2: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아직은 네 아버지야.
5: 제가 10살이 될 무렵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도록 유도하게 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외할머니가 계신 엘라바마로 떠나게 됐을 때 저는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죠.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는 외할머니 댁에서 6개월간 살다가 외따로 떨어진 트레일러로 보내졌습니다.
2: 여기 먹을 거 사왔어.
3: 메디 이모는?
2: 이모는 댁으로 가셨어. 나도 이제 이모에게 가게까지 태워대달라고 부탁하는 거 싫어. 아, 어서 빨리 이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야지. 지긋지긋하다. 난 오하이오로 다시 돌아갈래.
3: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언니를 어떻게 대할지 잘 알잖아.
2: 나도 이젠 아버지를 막을 정도로 나이 먹었어.
5: 큰 누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년간은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외지인이었던 우리는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했고 작은 누나는 우울증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한 분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죠.
6: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 빠진 상태로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신앙을 버리시고 지금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7: 무슨 좋은 소식이냐?
8: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7: 전했구나, 헤럴드.
8: 아버지도 아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애도 구원을 받았어요.
7: 잘했다.
8: 이거 아세요, 아버지? 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고 싶어요.
7: 목사가 되면 돈을 못 벌어. 그 대신 변호사가 되도록 해.
5: 저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제 기대를 무참히 짓뭉개 놓으셨죠. 그동안 작은 누나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나는 자신의 비참함을 끝내기 위해 제가 보는 앞에서 약 한 통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서 누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 작은 누나는 다 포기하고 오하이오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만 남겨졌죠. 우리는 아버지가 매주 보내시는 15달러에 의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장 의지했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메디 이모 외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9: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이모.
9: 어, 그래. 원하는 게 뭐니, 헤럴드?
8: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9: 아, 내가 2주 전에 가게에 데려왔잖아. 그때 먹을 걸 좀 많이 사오지 그랬니?
8: 집세를 낼 돈을 좀 남겨둬야 했거든요.
9: 너 그 돈으로 집세까지 내는 거니? 그래 알았다. 그럼 먹을 것을 사러 같이 가자. 돈은 좀 있어?
8: 네. 오늘 아버지가 보내주신 수표가 왔어요.
9: 다행이네. 그래도 그 인간 그 정도는 하고 있네.
5: 그때 제 나이는 10살이었고 엄마와 저를 위한 모든 결정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갔고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도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씨앗은 방치라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시들어갔죠. 저는 자주 학교에 결석했고 그때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오하이오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냈죠.
3: 넌 새엄마 마음에 드니?
8: 아니. 새엄마 아들들은 모든 걸 먹어치우게 두면서 난 못하게 해. 새엄마는 날 미워해. 그리고 아버진 너무 바쁘셔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시고.
3: 아버지가 늘 그렇지 뭐. 항상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웃사람들 돕는 일엔 앞장서니까. 위선자 같으니. 난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거야.
8: 그래도 아버지가 가끔씩은 나에게 술도 주셔.
3: 넌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식이었어. 나랑 엄마는 때리셔도 넌 한 번도 손댄 적 없었잖아.
8: 그런데 누나, 내가 어렸을 때 누나가 나를 목 조르려 했던 거 기억나?
3: 난 그냥 장난친 거였어.
8: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가 장미꽃밭 주변에서 놀았던 때는 기억나? 누나가 내 팔을 붙잡고 빙빙 돌렸다가 확 놓아버렸잖아.
3: 그건 네가 혼날 짓을 해서 그런 거지.
5: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라밤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양조장에 가서 맥주를 훔칠 정도로 제 영이 타락했죠.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7: 여보세요?
8: 아버지, 저예요. 저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돼요?
7: 안 된다, 헤럴드. 내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어.
8: 12살이 되면 판사에게 부탁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대요.
7: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다. 근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8: 트레일러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나오길래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아저씨는 술에 잔뜩 취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온 조수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내쫓았죠. 저 가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7: 그렇게 하면 나도 양육비를 절약할 수가 있지.
5: 아버지와 함께 살던 처음 2년간은 힘들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가 함께 사는 걸 원망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4살이 되자 면허를 따서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새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났답니다. 저는 장발에 검은 가죽옷, 그리고 숙취 상태로 학교에 갔지만 성적은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 선생님에게 정면 도전을 했죠.
10: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된 거야.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헤럴드?
11: 선생님, 성경에는 지구가 젊다고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10: 그 첫 줄은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이 쓰인 후 훨씬 뒤에 우리가 사는 행성의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 그 번역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야.
11: 하워드 선생님, 언젠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선생님은 지금 부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그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신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걸요?
5: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저를 지목해 제가 중요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일부러 물어보셨지만 저는 다 대답을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절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쯤 큰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2: 오늘 엄마와 통화했어.
8: 엄마는 어떻게 지내셔?
2: 우리 모두가 보고 싶으시대. 상태는 뭐 그대로시고.
8: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히고 구박하셨대. 그래서 엄마 상태가 더 악화되신 거래.
2: 어떻게?
8: 아버지가 군대에 1년 더 계셔야 해서 어머니는 친가 어른들과 오하이오에 사셨는데 큰 누나가 태어난 후 어른들이 가장 좋아했던 농담이 누나를 숨기고 대신 아기 인형을 엄마에게 주라는 말이었대.
2: 어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지?
8: 나중에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아신 후에 불같이 화를 내셨대. 그래서 아버지가 큰 누나와 엄마를 데리고 다시 엘러범으로 오신 거래.
2: 그땐 아마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셨나 보다. 딱 한 번이지만. 아버진 네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집 청소와 요리, 너를 키우는 일까지 시키셨어. 그때 난 겨우 9살이었는데.
8: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훈련을 받은 거라고.
2: 너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너 아직도 교회에 다니니?
8: 아니. 다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어.
2: 적어도 넌 아버지처럼 위선자는 아니네.
5: 저는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정욕의 마귀에 넘겨주었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술과 그릇된 친구들은 저를 더욱 깊은 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여름방학 때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12: 너 또 밖에 나가니, 헤럴드?
8: 네,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요.
12: 어디 갔는데?
8: 파나마 시티에 있는 해변에요.
12: 아니, 플로리다까지? 그 먼 길을 가겠다고?
8: 차로 운전해서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엄마. 내일 밤에 돌아올게요.
12: 아, 조심하렴, 헤럴드. 내가 알기로는 거기 밖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5: 어머니는 제가 그 나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자들을 유혹해 파나마 시티에 갔고 그 여자들이 모텔에서 함께 밤을 지내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자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제 친구인 테리를 거의 죽음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테리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자 우리는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리고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죠.
8: 오 하나님, 제발 테리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잘못 살아오고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셨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0: 총을 훔쳤죠. 보안관이 우리를 뒤쫓아오자 저는 곧장 오하이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1: 알다. 경찰들이 왔다.
2: 아, 원하는 게 뭐래요?
1: 얼른 나와!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한 체포영장을 갖고 왔어.
2: 왜요?
1: 네가 알라바마에서 형사의 권총을 훔쳤다고 하던데. 경찰에 너를 인도해서 성인 자격으로 재판에 붙일 거란다.
0: 저는 미리 권총을 매형에게 주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제 차 안에서 다른 물건들만 발견했습니다. 저는 알라바마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함정에 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유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갈 때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 아버지, 절 보석으로 빼주실 순 없어요?
1: 아니, 난 경찰들이 널 알라바마로 데려가게 할 거다.
3: 제발요, 아버지. 전에 새어머니 자식들이 경찰에 잡혔을 땐 보석으로 빼내주셨잖아요.
1: 이건 다른 문제야.
3: 어떡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1: 경찰의 권총을 훔치다니. 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3: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전 교도소에 가기 싫어요.
1: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국선 변호사를 쓰든가. 혹은 내가 스스로 변론해. 난 상관 안 할 거니까.
0: 큰 누나가 아버지께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권총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변호사는 제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서 법정에서 자비를 구하라고 말했죠. 징역을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요, 이 감옥에서 저를 나오게 해주신다면 전 날마다 성경을 읽을게요.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4: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달 표면에 먼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떤 물건 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아마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먼지가 거의 없으면 방금 청소했거나 새 것이겠죠. 달을 청소할 리는 없으므로 달 위에 먼지가 얼마 없다는 건 달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1969년에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기 전 우주과학자들은 달 착륙이 불가능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우주에 많은 먼지가 있음을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많은 먼지들이 쌓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달이 30억 년 이상 오래됐다고 여겼으므로 달 표면에는 45m 이상의 부드러운 먼지들이 쌓여 있을 거고 우주선이 착륙한다면 그 먼지 속으로 가라앉아 파묻혀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드러운 먼지 위에서 기계를 지탱할 수 있는 큰 보호대를 달아 달 착륙선을 설계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국 국기를 꽂을 만큼의 먼지도 없었습니다. 바위로 고여 깃대를 세웠을 정도니까요. 창조론자들은 달에 먼지가 쌓인 건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는 어떤 명함들, 어떤 잡지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ITL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ITL 카드를 사업장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주인이 BBN 방송국의 청취자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나가서 작은 토마토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이 조그만 씨앗에서 진짜 토마토가 자라나나요? 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단다. 햇빛을 받아 자라고 뿌리를 내려 물을 마시고 잎을 펴고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맛있는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이의 눈이 둥그러지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말도 못하고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 안에 자신의 지혜를 담겨두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살, 땅의 양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씨앗을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거대하고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에도 지혜와 섭리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실제로 꽃이 피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씨앗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안에 있음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시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평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에 대한 묘사가 한 폭의 그림처럼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시의 시작과 끝이 전편인 시편 103편과 함께 일치하고 문체가 매우 유사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찬양하면서 그분의 솜씨를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앙상했던 나무들에 푸르는 잎이 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 너무 추웠는데 하나님이 따스한 햇빛을 주고 적당한 공기와 온도를 주시는 것 정말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지혜로 하나님을 만드셨죠. 그 지으신 것들이 온 땅에 두루 펼쳐졌어요. 큰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작은 풀 하나에도 생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며 훨씬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작은 풀 한 포기부터 우람한 나무, 푸르는 창공, 거기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람과 자연의 식물과 생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으르렁거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 먹이 생태계를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풍성히 채우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돌아가는 거야.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라고 혹시 자도 섞인 나의 형편과 처지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주시고 운행하시며 풍성히 채우시는 이 사실 정말 믿고 있는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풀 한 포기 가운데도 임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포기차니 하고 끝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는 것. 나무가 바위를 뚫고 수분을 뚫고 수분을 뿌리를 내리고 바위를 뚫고 조그마한 풀잎이 피어나는 것 하나만 보아도 이건 사람이 했다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저 북극에 오로라가 있다면 저 케이프타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정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작은 지구 안에도 이렇다면 우주 만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은 전제하고 발견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 이미 지어놓은 세상을 자기들이 전제하고 확인해 보면서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온 것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오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이 우주 가운데도 펼쳐져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깨닫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펼쳐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누구나 믿지 않는 자는 조물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주라는 선명한 단어가 뛰어오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고 이 땅이 길면 70, 80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연 안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랑을 믿고 예수 믿는 분은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과 그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하심을 하나님 믿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세상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봄날 산책 중에 들풀 하나를 뽑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 잡채는 왜 자꾸 자라니, 보기에도 별로고 꽃도 없고 뽑아버리면 낫겠지.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린 손주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풀 밑에 나비 애벌레가 숨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풀 한 포기 아래 작은 애벌레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풀은 햇빛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는 작은 우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풀 한 포기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고 삶에 터져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쓸모없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하나하나의 이유와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 것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신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네. 때로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보여져도 쓸모없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하나하나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혜로 지으셨고 우리 각자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풍요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한 조각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서 축복의 일부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제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보고 겁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지식, 감정, 의지도 주님께 복종시켜야지. 어느 한쪽만 복종시킨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BBN 한국어 사역에서 제공하는 성경 대학에서 공부하시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선별된 찬양과 음악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동행하셔서 지정의 세 가지 요소의 통제를 받아 온전한 교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길죠? 내용이 좀 깁니다. 한 절씩 우리 쭉 읽어봅시다. 목사님 한 절 읽고 또 이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또는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름을 틀리게 부를 수 있거든요. 예성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인 줄 알고 불렀는데 예하지. 그런데 예수이 보고 예은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이가 내가 예수이를 보고 예은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쳐, 그렇죠. 안 쳐다볼 거예요. 내가 예성이를 보고 예은아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볼 거래요. 왜? 자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치면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름을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이름을 벽에 붙이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 1번 누구 뭐 2번 몇 번 3번은 떨어진다는가 봐요. 4번도 떨어지고 5번 누구 10번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쫙 보고 여기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지 자기 이름이 있으면
4: 합격.
3: 합격. 야 신난다 기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요. 아 나는 또 이 시험에 떨어졌구나 어떻게 할까. 근데요 또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딱 합격하고 나서 자기 이름이 여기에 누구 딱 들어있잖아요. 누구 이름 넣을까요? 여기에 합격자 이름 명단에. 예. 네. 이름 불러보세요.
4: 김은호.
3: 김은호. 김은호 합격 딱 했어요. 딱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울 거예요. 이름이 딱 있어요? 이야 신난다 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이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 평소에 뭐 공부 좀 한다고 까불더니 너 시험 떨어졌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여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이름에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4: 살든지 죽든지
3: 내 몸에서,
4: 예수님의 이름만,
3: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움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면 심판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가끔씩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죽는 것이고 그럼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는데 나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냐면 우리는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이름은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고, 야, 예수님 믿는 김원호가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김원호 이렇게 착해졌어요 하면 김원호 이름도 높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겠는데, 가면 갈수록 김원호 이름은 막 똥처럼 되고, 김원호 이름은 막 아무 이름도 아닌 것도 되고, 김원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만 높아지면요, 김원호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승이가 안 좋아요, 그랬어요. 김원호는 지금 고민 중.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예수님 믿는데 내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김원호는 없어져버리고, 김원호에게서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참 기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10회에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분 책을 읽어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썩어 문드러져야 할 것은 썩어 문드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에 대한 아나운서 굉장히 당황하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위로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목사가 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왕왕 짖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볼 게 없어요. 교회를 바라볼 게 없어요. 실망밖에 안 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끝. 아나운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벙 쪘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이름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면, 따라합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민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성민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민이 같은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민이가 훌륭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성아, 예성아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예성이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이런 걸 알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두 가지 일어나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이 전거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진전이 돼요? 진전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돼요.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 안 왔지요? 목사님이 안 와서 사람들이 좀 적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사가 교주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목사 보고 교회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져도 복음은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 제가, 저는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올 때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제가 가 있는 동안 테러가 두 번이나 일어났더라고요. 벨기에하고 또 어디? 또 어디, 뭐, 어디에서 폭탄 테러가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럼 목사님도 간 곳에 테러가 일어나서 못 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못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잘 됐다. 복음은 더 진전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진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더 진전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말이 뭐냐합니까? 자, 13절. 나의 매임이, 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해. 이 착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하면서 착한 뜻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시기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니까, 에이, 우리가 좀 말보다 잘하는데 바울이 너무 잘난 체한다. 막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봐라봐. 저 바울이 뭐 복음 전한다 해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야 하면서 바울을 시기하면서, 시기함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안 와서 이번 주도 만약에 안 왔습니다. 목사님 연락도 안 되고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 설교하지요?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누가 설교하죠?
5: 선생님.
3: 와, 그렇구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연락도 없이 아무도 안 왔어. 부장도 준비 안 했어. 막 당황해 있는데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전하면 돼요. 근데 아무 선생님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전하면 돼요? 말씀 누가 전하면 되지요? 선생님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얼굴 벌게 가지고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어. 앞에 나와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못해 앞에 나와서.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선생님도 할 사람이 없어. 은옥 하면 안 될까? 은옥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끝. 설교하면 되잖아요. 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는. 아, 그거였구나. 그거만 할 수 있지요?
5: 아니요, 제가 못하겠어요.
3: 그건 아직.
5: 빨라요.
3: 아, 너무 빨라요. 그래, 좀 이따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 못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이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이 저 어디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 목사님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도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들키면 잡혀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못 와요.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목사님 갇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지 하고 착한 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를 뭐 시기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 있다면, 봐라, 이장 목사 평소에 뭐 복음 전한다고 까불어 사트만은 감옥에 갇혔구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착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종이하고 또 시기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소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놈들이야, 곧 나쁜 놈들이 있어. 뭐 나를 시기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다니 하고 화가 나야 될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착한 뜻으로 전하나, 나를 시기해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요, 저 완전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막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게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믿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이름에 관심이었어요. 오늘 간식 주네요? 오늘 첫째 주일이에요? 생일은 언제 해요? 오늘 하죠. 오늘 생일을, 그러니까 4월달 생일 친구에게 생일 오늘 선물을 주고 또 오늘 한번 간식을 나누는 날인데 자기가 4월달 생일인데 이름을 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4월달 생일인데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자기 이름 빠지면. 나쁘죠? 나쁘죠? 아니나 별로 안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래. 넌 앞으로 목사들 희망이 좀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 자기 이름 안 놔두면.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4월달 생일인데 왜 선생님 내 이름 뺐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선생님이 이름을 부는데 자기 이름이 분명히 4월달 생일인데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에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어떤 생각이 들면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래, 뭐 내 이름은 빠져도 당연해. 내 이름은 빠져도 당연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를 욕을 하든지 시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보험자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감히 가졌으니까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릇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바울이 감히 가졌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바울보다 옳은 사람이야 그를 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거예요. 모샘 지난주에 못 왔지만 멀리서 모샘 설교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성경부 하면서 들었어요. 평소 때보다 좀 적게 왔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 왔는데 노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평소 교인들이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내가 할 때는 적게 오더니 다른 목사님과 많이 오네. 아, 신경질 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들면 바울의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나는 기뻐하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예수님이 최고이면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 줄 때 이름 빠졌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아, 나는 이름 빠져도 마땅한데 예수님을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또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했든지, 그라는 것은 장인이었는데 부살엘이라는 장인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하게 하셨다. 즉 그런 내용이에요.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이 오늘 할 일은 국제 도서 박람회를 위해서 현장 라디오 방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이 새로운 영역이라서 무척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도와줄 사람들과 또 여러 자료들을 공급해 주셨답니다.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과 방송인들을 포함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관과했던 세부 사항들을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방송이 잘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이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준비시켜 주십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일을 맡기셨는데 이분은 이미 숙련된 장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준비시켜 주셨다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올리압을 도우미로 보내주셔가지고 숙련된 인력을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두 사람은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들의 의복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그 뜻은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장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또 공급하심 아래서 평생의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용기 있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 어떻게 주셔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2: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2: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2: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람의 신분이나 스테이터스가 바뀌면 삶을 사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 근데 노예로 살던 자가 자유자가 됐으면 옛날 종살이 할 때 끌려다니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아가야지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잘 만나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왕궁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아침만 되면 밥 걱정하고 빨래 걱정하고 항아리 물길 놓을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시켜야 마땅한 거겠죠.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통해서 그 집회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그분은 그 당시 청계천에 할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와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능마주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간증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묘에 왔어도 쓰레기통만 보면 자꾸 뒤지고 싶어진다고. 오랫동안 젖어 살아왔던 이 거지 건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과거에 젖어 살게 되면 그 삶의 근성을 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 버린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지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했지만 이제는 죄짐을 벗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산다면 자녀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의 패턴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은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삶의 내용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 생활이 남아있고 옛날 방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외형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내용은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거를 향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가능하고 여러분의 삶도 진정한 축복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Therefore now.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무엇인가 결론을 맺고 싶을 때 혹은 그 결론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높은 차원의 결론을 제시하고 싶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문구가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가 바로 앞절인 7장 25절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3장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모든 논리를 7장까지의 모든 논리를 총정리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비참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갈등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갈등의 한밤을 통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새 축복의 지경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 우리 모두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학자였던 제이코 스페인이라는 분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성경 전체를 한 개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첨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삶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죄가 벗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벗겨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가져올 형벌마저도 다 처리되었다는 의미가 There's no condemnation anymore.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uilt plus penalty까지 흔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면 죄가 처리된다고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올 형벌까지도 한꺼번에 다 함께 처리된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일시적인 해방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혹은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가져오시는 사역이 아니라 컴플레이트한, 완전하면서도 영구적인 해방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소중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유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용서를 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면 실수하면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제까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부터 짓는 죄는 아니야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아니니까 조심해. 심지어 어떤 와이프는 용서했다고 말하고도 나중에 또 수가 틀리면 나옵니다. 아주 역사적인 와이프가 많이 계세요. 히스토릭한 와이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셨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죄를 처리하셨으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 속에 No condemnation,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complete 하면서도 영원한 차원의 죄 사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사유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오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스틸 죄의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고 악몽 같은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나 아니할까?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터널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디펜드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혹은 사유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수락을 행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기 죄를 정했다는 표현은 역시 영어에서 condemned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사건이 우리 육신에 주어질 모든 죄 문제를 다 폐지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고 표현했어요. 이 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주도하는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것은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에요. Life-giving spirit.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문자적인 규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법은 인격적 안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고 문자적인 규율이에요. 이것은 기계적인 기능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기능.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우리 신호등과 교통순경을 가지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교통을 정리하는데, 교통을 레귤레이트 하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역할밖에 못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세 가지 그냥 빛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은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 한 분이 신호등 앞에 서서 길을 건너갑니다. 이 신호등은 그냥 기능만 하기 때문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빨간불을 볼 수 있겠어요? 노란불을 볼 수 있겠어요? 파란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통순경은 어떻게 하나요? 달려오는 모든 차를 다 스탑시키고 이분으로 하여금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윽박질러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내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해요. 성령의 법은 모든 결박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크리스천 삶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규율을 따라 살고 레갈리스틱한 웨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아직도 레갈리스틱 웨이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 항상 답답함이고 자책감이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안내하는 쪽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될 새로운 삶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중심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의 뜻은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필요가 육신에서 나오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모든 생각이 육체적인 것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어지게 될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뭘 먹을까? 뭘 가질까? 어디 가면 좀 더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육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보십시오.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책에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의 갑부들, 한국의 갑부들, 뭐 CEO들 이런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밥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실 뉴욕의 증권가에서 일하는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를 보세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대요. 밥굶 먹으면서. 정말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보다 거지가 훨씬 편한 거 아세요? 거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집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사갈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보약 잡수시고 사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어둠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와 같이 가지 말고, rather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당해라. 우리의 마음, mind, 이게 사실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히게 되면 모든 게 다 잡히는 거 아세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광고를 보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미국의 아이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 이 담배 회사들이 그걸 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담배를 만듭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먹었던 거 있죠. 그 맛이 평생 간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먹였던 그 맛, 뭐 어떤 사람은 딸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지 다 다르겠지만 그 맛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담배 업자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그 맛을 택해가지고 담배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종류만 15,000가지가 있대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독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의 마음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바르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그 내용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또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이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direction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삶, 패배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극대화되어지고 성공과 축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국가가 잘 풀릴 때도 있고 국가가 고통 가운데 차든지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업앤다운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적군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들이었을까요? 다 아닙니다.

0: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등질 때 그들이 어떤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패배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긴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예요? 미디안을 이기고 암몬 족속을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이겼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민족적 패배와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패망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민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까지 불탈 것을 예고한 심각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망해야 될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하나님을 등진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against하고 우상을 선택한 케이스를 나를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겠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자력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그것은 깨진 항아리와 같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허무한 사실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시리스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젠가서의 삶의 키도 하나님이에요. 환경도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의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against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현장이 이를 수도 있고 고통의 저주의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법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좀 불투명할 그때에 그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한 해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경제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때 한 크리스천 채널에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금년의 운세가 혹은 금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빌리 그레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들었어요.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정치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경제 전략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It depends on God.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여러분 사업의 현실들, 여러분 자녀의 장래들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against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고통이 올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참 그리스도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다면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와요. 방금 같이 읽었던 우리 본문에만 11번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크리스찬 삶을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본 원천이 성령인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원래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proceeded from the father 그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적었는데 약 60년 뒤인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던 공회에서는 그 아버지란 단어 뒤에 and son 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proceed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걸 라틴말로 filioque라고 합니다.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암송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임을 밝혀주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요, 영이 살아있게 되는 축복, 내 영이 alive하게 살아있게 되는 축복.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면서 life-giving water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생기가 나타나고 살아나게 되는 축복.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가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망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그 동일한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가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마저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사실 크리스찬의 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때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 중에 그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즈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녀가 몇이냐 물으면 자기는 항상 넷이라고 대답한대요. 셋은 지금 이 땅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계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무덤마저도 빈무덤이 되게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자적인 차원의 닥트린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앙 잡지를 읽는 중에 보았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너무 사는 것이 힘이 들었대요.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싱글 마음으로 5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상처도 되고 마음속에 항상 이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나마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또 혼자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 아픔 때문에 이번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진 목숨을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낮 시간인데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 틈 사이에 헝겊과 신문지로 다 틈을 막은 후에 가스 레인지를 틀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이 방 안에 꽉 차게 되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니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왜 또 자느냐고. 엄마가 그래도 또 한 번 더 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딸과 함께 침상에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분이 다른 주민은 철저하게 하셨는데 부엌에 깜빡하고 라디오를 안 끄고 들어왔어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돌아가셔야 되니 시끄러워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를 끌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그 라디오가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순간 이 자매님 마음이 번쩍 운이 떠졌어요.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나 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느냐. 그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딸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서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삶의 길은 다 막히고 사람들은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 힘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삶을 거두기를 원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만히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절망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는 음성이고 이 음성이야말로 나의 생명과 치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 앞에 나오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를 경험하고 참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영광 강사의 의료 현장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여기는 TM, 태스크 메이저라고요. 같은 전공자 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장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받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의료 현장 속에서 정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이고 뭐 선교는 선교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그 책이 저한테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 굉장히 신앙과 직업이 통합된 삶을 그 저자께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고요. 그럼 Why Jesus? 저한테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는요, 창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그 이후로부터 깜짝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동행만 하면 주시는 그런 선물들, 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되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장모님이 열병이 났어요.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이 열병이 났는데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아프시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뭐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장모님 집에 가셔서 열병을 고치시고 다시 또 길을 가십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짤막한 스토리로 나오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동행만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알아서 간섭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꼭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료계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정말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healthcare provider라고 하고, 근데 꼭 이 자리가 꼭 그런 분들만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암에 걸린 형제 자매님들도 오시고 이 자리에 정말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고, 아니면 정말 public health나 파마콜로지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의료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했던 그 사역을 직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노말세일린이에요. 생리식염수 노말세일린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솔트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솔트가 있어야지 삼투압이 유지되고 볼륨이 유지되고 그래서 인체 피지올로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일하는 의과대학이고요. 여기 시카고 다운타운 여기가 지금 다 저희 캠퍼스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의 모델이고요. 솔트는 먹을 수 있는 식염이 있고 소금은 그 자체로 부패 방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액 자체는 또 탈수 방지, 갈증 해소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처음에 바이탈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흔들리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시험의 정답은 가장 먼저 노멀 셀린을 빨리 와이드 오픈해서 넣는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생리식염수의 의미가 생명을 리서스테이션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트와 물이 따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솔트가 물 안에 녹아져서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지탱하고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볼륨이 떨어져 있을 때 볼륨 리서스테이션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금이 녹아서 노말셀린이 되어야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랑 연결이 되고요. 빛을 발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도 사실은 핵이 있고 원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도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리 더 낮은 에너지로 떨어져야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낮은 대로 화중 목사님께서 은혜는 어디로 가요? 낮은 대로 가야지 여러분 삶에서 빛이 나고요. 생명이 살려지고요.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가서 좀 죽어줘야지, 자기 자아가 죽어줘야지 여러분 주위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곳이 의료 현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blood vessel, vessel이잖아요. vessel이 뭐예요? 또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삶, grapevine,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 그 vessel의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grace를 이 의료인을 통해서 환자, 보호자, 아니면 co-workers, colleagues, 동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디컬하게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뭐 트럼버스 생기고 이게 우리 말로는 색전증이라는 게 생기면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갔죠? 이런 데로 슉슉슉 떨어져서 나가면 여기에 인팍션이 생기죠. 경색이 생겨서 완전 고생해요. 그래서 진짜 정체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크리스찬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을 다 죽어나갑니다. 그게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정말 막힌 삶을 살면요. 그게 계속 엠볼루스, 스트롬부스 다 이렇게 보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내고 인팍션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에서는 기쁨 유통업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는 메디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은 정말 잘하면 돼요. 스킬풀이 있고 널리지가 정말 업투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의료인이기 때문에 고도의 직업 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만시간의 법칙이 있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외과의사가 수술을 잘 못하면 그 외과의사한테 가고 싶지 않겠죠. 자, 프로페셔널이 요구되는 이유 한 가지만 짚어보면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intimate secret, fear and naked body를 expose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사회적인 그런 약속이 있고 했기 때문에 더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information imbalance도 있고 환자가 우리의 decision making을 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뭐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베이스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뭘 더 요구하시냐 더 부담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이렇게 인생의 무대가 있잖아요. 내가 막 공연을 해요. 근데 청중이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udience of one.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그 audition program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되게 harsh한 말들도 해주고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합격된 인생이고 이미 다 approve 된 인생이고 approval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performance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함께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life on stage 플레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는 리허설 없고요. pre-approved life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실상에서 어떻게 좀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evidence based medicine 얘기하는데 진짜 etiquette based medicine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knock 안 하는 의사도 있고 can I come in? Eye contact? 그 다음에 질문들도 늘 더 물어봐주고 any more concerns? 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저 트레이닝 때 배운 건데 허그를 잘해주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령대와 성별을 잘 봐서 허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봐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담처럼 진행되는 그런 비즈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고 울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질문들도 되게 많은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펠로우 있을 때 어텐딩이 있던 분이 그러고서 그냥 가서 꽉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한참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또 막 흐느끼 울더니 질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문 대답 하나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아트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루드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피지션 중에서도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나오면서 또 의대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실습을 하면서 루드하지 않은 피지션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본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에티켓 베이스 메리슨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실력과 정성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실력이 있으면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요셉이 정말 청지기로서 맡겨준 일을 굉장히 잘했겠죠. 잘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지는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아들과 그렇죠? 다운 신드롬이 있어서 힘들게 되게 자기 직장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자식이 두 자식이 있으면 그 금메달 따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아니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식과 둘째 그냥 식사 차려줘서 그거 차려준 거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다운 신드롬 차일드와 어떤 걸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아주실까 그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때 나타나는 실력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죽게 하듯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싱 언더 케이크 소명의식이죠. 이 소명의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떨결에라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얼떨결에 의대를 갔나? 얼떨결에 이과를 선택했나? 되게 확신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은혜가 레트로스펙티브한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순간에는 정말 확신도 없고 잘 모르겠고 정말 얼떨결에 한 선택 같은데 뒤돌아보면 나오는 고백들이 있지만 현재에서 주어졌을 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나에게 주신 콜링이다.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한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건 나의 십자가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라는 개념은요 자원, voluntary 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나 손해, 희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헬스케어라는 필드에 안 와도 됐는데, 물론 얼떨결에 올 수도 있어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 좀 직장이 안정성이 있어서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떨결에 왔지만, 결국을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의 현장에서 마주쳤다면,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의료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기형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일까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만났죠.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가, 저는 십자가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십자가는 본인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데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주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걸 감내한다면, 의료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고 미션이 되는. 그래서 글로 이렇게 전환되면 이건 진짜 밥벌이가 아니고요. 진짜 그냥 힘든데 그래도 안정된 직장 나 이거 안 하면 뭐 하지가 아니라 정말 소명 의식과 십자가로서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의료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대충 편하게 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워크로드에만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프로세스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수가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대충 일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다 머리 써가지고 대충 해서 일 끝내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다 보이는 그 하나님이 대가라면 그 대가의 식견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건 테크닉이다. 거기서 진정성이 있니 없니? 계속 그런 평을 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 고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정말 외적인 것에 계속 신경이 가거든요. 내가 프로모션, 면봉, 또 뭐 리졸트들 그리고 다른 관계, 정말 그 의료 현장 안에서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정말 이상한 보호자와의 관계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많고 또 내가 외적으로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 나의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페이크하고 되게 힘들게 아닌데도 막 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Four Loves라는 책이 있어요. 스위스 루이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와인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진짜 부자들 클럽에 정말 끼려면 와인을 좋아하는 걸로 페이크를 해서 자기 집에 막 와인을 다 채워놓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커너소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 되게 팬시하고요. 많이 갖췄는데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탈로 나면 어떡하지? 정말 시간도 되게 많이 쏟아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정말 즐기는 게 없고요. 정말 와인 감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얼마 있든지 형편에 맞게 구비하고 정말 좋아해서 다른 사람에게 와인을 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의료 안에서도 정말 우리를 디스트랙트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페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수고 어떤 대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완전 손해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애라고 하면은 정말 한번 해보는. 그래서 대가의 식견을 보면은 너네들 다 머리 쓰고 그때 이익이 되는 거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는 멀리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갈 거다. 그게 정말로 그 삶을 즐기고 좋아서 그런 사는 삶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직장으로서 의료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쩌면 명예와 자존심, 돈과 욕심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가 선교사라는 그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가라는 게 굉장히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명자라면 좀 참고 하겠는데, 사실 안정적인 직장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계를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인드셋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진로의 문제는 정말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의대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의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 됐더니 이제 내과, 외과 뭐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과를 들어갔더니 또 내과 아마 선택폭이 제일 많을걸요. 거기서 또 골라야 되고, 그래서 온콜로지 종양내과를 했더니 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폐암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교수가 다른 인스티튜션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 보스가 폐암하지 않겠니? 그래서 폐암이 아무 관심도 없던 제가 폐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게 됐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자유함을 가져라. 되게 오픈해서 기도하면서 가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 선택의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그 펠로우십을 마칠 때는 진짜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다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하나의 포커스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 한 21일, 그러니까 3주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 갔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근데 뭐 응답은 없고 그냥 인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마지막, 그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주말에 회진을 도는데, 그때 이제 패트릭 휴라고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한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딱 앉았는데 그 교수님이 뭐 하고 싶냐고, 이제 너 조금 이따 졸업하면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저쪽 의자에 가서 앉으래요. 앉은 다음에 close your eyes, 그다음에 close your eyes, 그다음에 한참 후에 picture yourself in 10 years, 20 years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내가 뭐 what do you see yourself doing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환자를 임상 시험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고 내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떠올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0: 그 임상시험 센터의 코 디렉터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정말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에비던트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의 조건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선택해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웨브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 미국의 곳곳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한국말로 길 이름 짓고 동네 이름 짓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일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그 해안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안가의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왔어도 크고 작은 평야지대를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지에서 깊은 산골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바닷가에 내린 다음에 그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높은 산지에 이르러서 마음 편안하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이 배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온 월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